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Sam Smith, Stay With Me featuring MJ Blige. Hey there, happy Thursday everyone.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ne 4th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4.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not watching us, but listening to us on the YouTube Boina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So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by searching 101.2, 101.3 and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 여러 곳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보시면요. 채팅방 열려 있고요.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 또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or 2 a.m. tomorrow morning. 어제 지방선거일이었죠. 투표도 잘 하시고 또 푹 쉬시는 하루이셨길 바랍니다. I hope you had a chance to vote yesterday and enjoy a well-deserved day of rest. 어제같이 이 나라의 중대한 선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긴장도 되고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가끔은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Whenever a country goes through an important election like one that we had yesterday or any major event, it can be surprisingly stressful just watching the process unfold. 직접 선거를 뛰거나 또 함께 선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하겠죠. 그 힘들고 그 stressful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냥 차라리 나는 그냥 결과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 결과로 인해 끝에는 내가 웃고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And for those directly involved in the campaign election, I imagine that feeling is even more intense, right? Because when we are going through something difficult, stressful, or uncertain, I think there are moments when we wish we could just skip the entire process and simply know the ending. We don't necessarily want every detail of the process. We just want reassurance that in the end, that we'll be smiling.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나 또 힘들고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때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그 과정이 끝난 후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 그 결과만 알려줘 라고 이렇게 가끔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same is true in life. During a major challenge or long, you know, exhausting chapter, I've often wished I could just ask one question. You know, don't tell me the whole story. Just tell me how I feel when it's all over.

because that will probably tell the whole story, right? 물론 이 과정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살아나는 게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냥

Billy Preston, Will It Go Round in Circles 였습니다. So, no particular topic today, just, you know, post-election day today. And, 이, 아까 이제, 이 과정보다는, 과정은 그냥 다 스킵하고, 그냥 결과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딸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너무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So a couple of weeks ago my daughter was going through some important exam you know period at school and she was just

so nervous about it. 너무 긴장해서 잘못 보면 어떡해. 정말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고 두려워하니까 저 역시 덩달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She kept worrying about, you know, what would happen if she didn't do well, and the stress and the fear really started to build up for her and for me as well.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시험 다 보고 다본 다음에 마음이 그냥 편안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잘 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You know, I just, you know, hope that, you know, I'll be feeling happy and, you know, stable and smiling, you know, after the test, after her test, that is, right? Which would mean that she did well on the test.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In any election, there are winners and losers. You know, someone celebrates and someone walks away disappointed. That's just simply the nature of election and the nature of politics, right? But 하지만 오늘 어떤 마음이시건 간에 이 평안한 마음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 열심히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날들이 있잖아요. So whatever you're feeling today, I hope you can find a sense of peace, you know. After all, life goes on, right? And we all have our own work and responsibilities waiting for us. Just like I am, you know, my responsibility is, you know, hosting this show. And I would just try to focus on my work. 그냥 오늘은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보려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노래 듣고 계속, 노래 듣고 또 사연 듣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My Aunt Mary입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였습니다. My Aunt Mary의 곡이었고요. So today, couldn't really think of any topic or question to ask our listeners. 오늘은 딱히 뭔가 질문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뭐 이런 이 주제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You can feel free to chime in, any thoughts on this issue, about having to go through a very arduous process of going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and wanting to know just the result of it.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 과정을 그냥 거치고 싶지 않다. 그냥 결과만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선거 같은 것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니님께서 오늘 같은 날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신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John Mayer입니다. Stop This Train.

couple of tracks, Diana Ross,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o? And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was a request from 소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읽으니까. Billy Joel의 Just The Way You Are. 신청하셨군요. Just reading your text, just realized that it was the Billy Joel version of, not his version, but his song, Just The Way You Are. Apologies. 이따가 3부에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QT님들과 또 EQPD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So want to dedicate this song to QT님's and also to EQPD. 선거 결과 어떻든 일단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So no matter what the election results are, we just gotta do what we're supposed to do, right?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문에 이 좀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기쁜 분도 계실 테고, right? That is the after effect of any election, right? You know. 하지만 노래 들으시면서 또 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희님 감사드리고요. 또 죄송합니다. 오츠로옹님께서도 신청곡 주셨는데 EFM, TBS EFM 자나깨나 응원합니다. I want to support TBS EFM no matter what. 이렇게 고마운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노래 신청해 주신 곡도 역시 TBS EFM에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김동률 씨의 곡입니다. 동행.

That was 괜찮아도 괜찮아 D.O.의 곡이었는데요, which was a request coming from Benning님. D.O. is a 도경수 of EXO, of course, right? D.O.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곡이었고요. And before that was 김동률's 동행, which was a request from 5750님. And the version that I played was actually a 2021 remastered version. I'm not sure what kind of difference there is between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mastered version. Hope you enjoy that. 오늘 그래서 그냥 특히 뭐 이렇게 슬프거나 뭐 또 기쁘시거나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그냥 신청곡 틀어드리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어떤 곡을 먼저 틀어드려야 될지 I'm kind of torn about which song to play. I think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갈지 좀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This one is from 뽀님 신청곡 해주셨는데요.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원래 쓰기도 달기도 한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And as a request song, as for the request song, that kind of goes with your message. 쓰기도 달기도 한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라는 말씀 주시면서 Bittersweet Symphony, The Verve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So, Bo님 says that there are winners, there are losers, and that's just how life works, isn't it? Sometimes it's sweet and sometimes it's bitter, and maybe that's why this song feels so fitting today.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Bittersweet Symphony 참 클래식의 범주에 들 만한 그런 곡이죠. 이제 I think it's considered one of the classics now, right? And 뽀님 says 어떤 곡이 명곡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쇼츠를 봤는데 생애 최고의 명곡을 묻는 쇼츠를 보는데 이 곡이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Many people think of this song as their sort of go-to song, as their lifetime song, sort of.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버전은 네, 요이 버전입니다. The Verve입니다. Bittersweet Symphony.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는 샵 1013입니다.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길거나 사진 포함되면요.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your song request, stories, shout out, you know, you can send them all my way. Any message really helps and, you know, with the show as well. So please don't hesitate to share your thoughts with our program. So no particular topic today. We're just kind of cruising along, right? Because we just, you know, went through a very intense election. 이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It is emotionally draining, right? To say the least.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릴렉스 하시면서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8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영어 공부한답시고 올해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편안함과 잔잔함에 스며들었네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8280님 says, I started listening to the show this year as a way of practicing my English, but somewhere along the way, I found myself drawn by calm and comforting atmosphere of the show. 감사드립니다. 편안함과 잔잔함을 느끼신다니. I feel like I'm doing something right as a host of the show, as a producer of the show.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편안함과 잔잔함 느끼실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이상은 씨의 곡인데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280님의 신청곡. This is 이상은 언젠가는.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저는 여름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계절인데, 이 무더위, 아주 쨍한 그런 날씨와 또이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선라이트 너무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죠. 곡 신청은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재치가 있는 선곡이시네요. So I guess in this case, Wake Me Up When Summer Ends. So Wake Me Up When August Ends. 8월, 여름이 다 끝나고 나를 깨워줘. 그냥 최고 경신 온도만 그때 얘기해줘 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들어보죠. 그린데이입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Green Day,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ve version. Didn't really intend it for the live version, but it happens that it is. But nice live version as well. 저희 큐티님들, 이제 딱히 사연 없이 이렇게 그 신청곡 보내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신청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카프드론 낙타님께서는 블루의 블루의 곡으로 신청하셨군요. 그렇다면은 블루의 곡을 찾아야 되는데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원래 엘튼 존의 곡이죠. 근데 블루가 또 불러서 상당히 또 히트를 치기도 했죠. I think you know they made it as big a hit as the original song by Elton John. 또 이렇게 멘트하면서 제가 찾았습니다. 잠시만요. 이 곡을 틀어야 되는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는 게 가능하죠?

감독님?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스카프드룬 나타님의 신청곡 가겠습니다. 블루입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We listened to Blue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which was a request from Scarpedrun Nakta님.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nother request from Andy Mike님, 조용필, 어제, 오늘, 그리고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So we have in Discover segment our Thursday staple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Before moving on, one of our QT님s actually mentioned this earlier on the show. 아마 제니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Peebo Bryson, Grammy-winning soul singer, just passed away a couple of days ago. Sad news, sad news. He was only, I believe, 75 years old. Peebo Bryson 하면 정말 그 이름만으로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We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e name just his name, but you know, the songs that he sang are definitely very familiar and a popular song. 뭐, 정말 Whole New World, 그 다음에 Beauty and the Beast, 그 다음에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뭐, 굉장히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주옥 같은 곡의 보컬을 맡으셨던 분인데, he was also known as a great duet singer as well.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솔로 음악도 많이 발표하시긴 했는데 his signature songs are definitely the duet songs.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한 또 스페셜 퀄리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Because it takes another level of talent to be able to sing as a duet because you know, you have to complement the other singer. 같이 또 노래 부르는 가수를 잘 맞춰주고 그 목소리도 굉장히 빛이 나게 도와주는 그런 조연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 이 듀엣 싱어로서의 역할이잖아요. And he was just a master at it. 본인의 목소리 자체도 상당히 스무드하고 정말 편안한 그런 엔젤릭 보이스이지만 또 같이 부른 가수들 역시 목소리 굉장히 빛나게 해줬던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셀린 디온 was extremely sad about his passing. 셀린 디온 씨가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두 분이 부르신 곡 준비했습니다. Peebo Bryson and Celine Dion, Beauty and the Beast.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을 생각하면서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kind of, I think about the name of our segment, InDiscover, which is a combined word of indie and discover. I'm trying to uncover as many lesser-known gems from Korean indie scene. 인디 씬의 아주 좋은 곡들을 찾아서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 역시 네 곡 준비했습니다. As usual, I prepared four songs.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rack is by 사랑 H. Lee라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사랑 H. Lee. 아마 본명이신 것 같은데요, I think. This one was actually recommended by one of her fans, I think. 보통 이제 인디스커버는 본인이 본인 곡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팬이 이제 대신 신청을 해 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께서 듣다가 울컥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So this one fan said that I got really emotional listening to this song. It really hit me unexpectedly.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사랑 H. Lee님께서는 본인 소개에 재즈 팝을 지향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랑 Lee님, this self-describes herself as an artist pursuing jazz pop.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사랑 H. Lee입니다. 사랑을 쉬이 여기지 말아요. Featuring Yuni Hain.

사랑 H. Lee, 사랑을 시 여기지 말아요. Featuring Yuni Haine였습니다. 제니님께서 뮤지컬 여주가 부르는 것 같아요. 남주가 막 이어 부를 것 같은. Sounds like it's a song performed by a musical actress, and I have a feeling that we have a musical actor who would kind of get the baton and continue singing.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뮤지컬 넘버 같은 확실히 그런 바이브가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가사가 사랑을 시 여기지 말아요. 약간 sounds like a Bible verse too. 약간의 성경 구절 같은 느낌이 드는 이 가사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을 시 여기지 말아요. 미울 리 없는 존재를 사랑하며 말랑한 기분 좋음만 누리는 그 사랑은 솜사탕일 뿐이죠. Loving someone who is easy to love, don't take love lightly, and enjoying only the soft, pleasant feelings that come with it, that's not really love. That's just a cotton candy. 잘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In This Cover 아티스트였습니다. 사랑 H. Lee님. 두 번째 아티스트는 Dreaming이라는 모니커의 아티스트입니다. The song is called titled 낙성. 낙성은 별이 떨어진 자리, 더 깊게는 이별이 떨어진 자리를 담은 말이다라는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So 낙성 means the place where a star has fallen, and on a deeper level,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the place where a farewell has fallen.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This is a dreaming. 낙성.

That was Dreaming, 낙성이었습니다. Dreaming is about to release a full album, and this is one of the I guess pre-release single for his full album. 낙성 듣고 왔습니다. 뭔가 잔잔한 어떤 모던 락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On to our next artist. So our third in Discover artist for today is by a singer-songwriter Human, Human. Very interesting backstory about this song. 이 곡은 제주도 설화 음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떤 섬 이야기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This is the final track from his Jeju Folklore Music Project titled A Story of an Island. 이 제주도의 설화 중에 그슨새라는 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The song is inspired by the Jeju folktale, 그슨새, and reimagined the story through music. 한번 들어볼까요? 휴민의 곡입니다. 그곡 이름이 우리의 낮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큐민의 곡이었습니다. 우리의 Not. Today's Indiscover artist, the third one, that is, right? Interesting sound for sure. 이 곡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주도의 설화 중에 그슨새 설화가 있는데 설화를 바탕으로 이제 각색해서 만든 곡인데요. 이 그슨새, you might be asking what 그슨새 is, right? 그슨새는 제주도의 정통 귀신 혹은 요괴라고 합니다. It's considered one of Jeju Island's traditional ghost and supernatural creatures from local folklore. 그래서 이번 이 곡에서 이 그슨새의 입장을 상상해서 각색을 했다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그가 사람을 흘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연상되는 어떤 이 록 사운드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So it's built around an alternative rock sound as you heard. It kind of vividly captures the eerie atmosphere of 그슨새 luring and bewitching people. I think interesting concept indeed, right?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last in this cover artist. 마지막 곡은요. 이 두 분의 합작 프로젝트로 일단 보여집니다. 환웅 and Day 두 분의 곡인데요. Again, a lot of artists that we feature on this segment, I kind of have hard time finding information on.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를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I don't have that much information. There isn't actually abundant information available about these artists. Maybe that's the attractiveness of these artists. 뭔가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선입견 없이 노래만 음악만을 딱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웅 and Day 두 분의 곡인데요. Cool이라는 곡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일단 먼저 곡을 들어보시죠. This is 환웅 and Day, Cool.

Hwanung and Day Koo, our last song for our In Discover today. I love the build-up toward the end. 잔잔하게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build-up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build-up이 멋진 그런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o, Hwanung and Day Koo. So, for In Discover artists that you listen to today, please do look for them. And, you know, and find their music and support their music if you like their music. 저희 또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까지 소개된 In Discover Artist 곡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please find them and listen to them as well. So that is all for today. 오늘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know it is post-election day, so a lot of emotions flowing for some people, 그죠?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굉장히 좀 emotional하게 draining한 그런 또 이 경험이지 않습니까? So 약간 어떤 기분이실지 다들 다른 기분이실 것 같은데 오늘도 그냥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또 주위 분들과 얘기 많이 나누시면서 또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I know we didn't have any particular topic for today, but thank you for hanging in there with me.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has been EQ, and remember, QT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 leave you with the Dear Cloud. The song is Daydream.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以下节目由台湾的教育电台制作提供，节目内容不代表本台立场。

那么现在你所聆听到这个是客家山歌，但改变了不同的音乐风格，就有不一样的灵魂。

That was Don't Look Back in Anger by Oasi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I think we give ourselves a harder time than we give anyone else because, let's just say, for example, if a friend told us that they have made the decision, the best decision that they could, with what they knew at the time, we would probably understand immediately. But yet, somehow, we expect our younger self to have had perfect judgment, and looking back, maybe the goal isn't to admire every choice we made, but to appreciate how much we have learned since then. 여러분들은 과거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시나요? 전 딱히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비록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There is no regret. We're just gonna look front and then we're just gonna walk towards it. Yeah, there's no regrets at all. 후회는 없다. 앞만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목요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tuned into the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today. We're live.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네요.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So our viewer radio is running really well at this moment. So if you are curious, come on our channel TBS EFM to watch. 유튜브 채널에 TBS E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o come on in, everyone. 다들 듣고 계신 거 맞죠? You are all tuned in at this moment, right? 뭐 피곤하셔가지고 뭐 어제 밤새고 막 방송 보시느냐고 막 그래서 지금 못 일어나시거나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 있어요. We're here. We're live. So I hope a lot of you guys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So since I'm curious all about that, let me know.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면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인증도 좀 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사용과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I guess not a lot of you guys are really used to us doing live so many times a week, right? Because we used to go live only once, but yes, we're live, so get used to it, everyone. Kim's Fan Morning Group. 아, 오셨네요. 어제 개표 방송 보느라 너무 피곤한 아침입니다. So you're watching the election results on broadcast, and now you're feeling a little tired after watching that overnight. I know, right? 정말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닥터페이퍼님 오셨네요. 굿모닝. 상민님 굿모닝. 우리 반장님 굿모닝.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해피 Thursday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엘리트 알바생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일하셔야 됩니다. 네, 목금 이렇게 또 열일해 주시고요. 열일하시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뭐 이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던가. 뭐 so I would have to always like make sure that my phone battery is fully charged. I get really anxious when it goes down below 50% somehow. 핸드폰 없으면 우리 바보 되잖아요. 약간 그런 현상 때문에 배터리가 이제 좀 닳고 있으면은 불안하더라고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좀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So let's all talk about this morning universe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우리 오늘 2시간 동안 이 얘기 같이 나눠봐요.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좀 사소하지만 절대 포기 못하는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rbo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무료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at answer after a song. This is Manic Street Preachers, A Design for Life.

I'm back, morning gurus, and we are live once again. I will have to keep mentioning that in case you forget. 듣고 계신 morning guru부터 생방입니다. Okay, morning gurus, we're gonna talk about, although nobody has responded yet. Let me recap today's topic. What is one small rule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Penguin Killer said,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고,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좋아요. 이제 인사해주셨으니까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Now it's time for you guys to respond, everyone. 아, 저또 생각난 거 있어요.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있는 저만의 원칙? 저 뉴스를 매일매일 보는 거? 그것도 어떤 제 삶의 어떤 규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상이 돼버려서 뭔가 하루 뉴스를 안 보거나 그러면 괜히, 아, 뭔가 좀 나만 좀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I feel a little left behind when I don't really catch up with the news every single day. So that is one of those rules that I'm trying to follow to catch up on the news every single day. 또 뭐가 있을까요? Oh, this is one simple rule that I have. 여러분들 이러다가 제 룰만 다 알려드릴 거다가 끝날 것 같은데? So I always drink a cup of water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아침에 이제 물한 컵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도 제가 몇년 동안, 거진 뭐 10년째 포기하지 않고 꼭 지키는 저만의 규칙이거든요. So those are the simple rules that I have, morning groovers. What about you guy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만의 규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님도 오셨네요. Welcome, welcome. Don't be confused, everyone, because we're live. This is not a rerun. Rerun 아닙니다. So, looks like we have an answer from 0117 Morning Groover. 아, 저는 아침에 커피로 늘 시작해요. 특히 아요. 한국인이라면 얼죽아죠? 라고 해줬습니다. Yeah, this is obviously like the set rule for every single citizen here in this country, isn't it?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 And we don't do this because of the taste or because we want to hear, like, you know, feel the scent of the coffee. 뭔가 커피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커피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서라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크 마시는 그런 느낌? Yeah, so this is basically, I believe that the rule that we follow just because that we want to survive the day. 커피였으면 하루를 못 버틴다, 뭐 이런 것겠죠, 그죠?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커피 한 2주 정도 끊어봤거든요? 잠만 잘 자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개운해요. 물론 방금도 아까 커피 한 잔을 했지만 Maybe this is all to do with mentality, everyone.

on. Sometimes, when you just stay away from those caffeine for at least like a month or two,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like relieved. 이러다 근데 다시 참게 되는 게 커피긴 한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잠은 진짜 확실히 푹 자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은 푹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한 15,000 보를 걸었어요. So I walked way too many steps yesterday under that sun. 어제 좀 날이 더웠잖아요. 근데 어제 뭐 이렇게 많이 걸었는지 일단 투표 장소가 되게 저희 집에서 멀었어요. So the election place was quite far from my place. So I had to walk like in full, like 30 minutes. 왕복 30분 정도 걸어서 투표를 하러 간것 같아요, 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와, 투표 끝났다. 놀아야지. 하고, 막 여기저기 나들이를 갔거든요. So I wanted to kind of like hang out because I've done my voting. So I wanted to just like hang out, eat some food and everything. But then like weather seemed very nice for me.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녔더니, 15,000 보를 걸었다고. 그래서 다리가 좀 퉁퉁 붓고, 집에 와서 씻고 누우니까 9시였어요. So it was like 9 once I took a shower and laid down in bed. And then I just passed out.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개표 방송 보시고 막 그러시느냐고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정말 뉴스를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보면서 그 핸드폰을 붙들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푹 잤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anyways,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at respond, everyone. 사소하지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break. We're gonna have a listen to Coldplay, Everglow.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We're live today.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Morning Groove. 다들 얼마나 사수하고 계신가요? 우리 Lovable Rosie Ha,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Good morning이요. 보이는 라디오 켜두니까 터널길에 끊기지 않아서 좋아요. I know you can listen to my voice at this moment nice and smoothly, even though you have to drive through the tunnel because you're tuning in through the live stream. 맞아요. 라디오 소리가 더잘 들리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이제 뭐 터널이라던가 어디 뭐 이제 바다 위에서 들으실 거면 저희 이제 그 스트리밍으로 들으면 좀더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세요. 오시고요. 오시고요. Today I wanted to ask you guys this question.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that you have for yourself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사도하지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And 0965 Morning Groover responded. 출근길에 모닝 그루브 듣기요.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루틴이에요. 제 루틴 계속될 수 있도록 TBS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So your routine is tuning into Morning Groove every day in the morning on your way to work, and you want to maintain this routine as long as you can. 아,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루틴들 꽤나 우리 많은 모닝 그루버들이 장착하고 계신데 꼭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 개표 방송 보시느냐고 어제 3시까지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오케이라고 답은 주셨는데 눈은 좀 해탈하신 표정이라서 여러분들 잠좀 충분히 주무시고 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든든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Kim's fan morning girl responded. 저는 영어 공부를 할때 팝송, 프랑스어 공부를 할 때는 샹송,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J-pop을 틀어놓고 배경음악으로 들으며 공부를 합니다. So you're basically learning three different languages at the same time. How does this work? Wow, you must be very intelligent. So you're studying English, French, and Japanese all at the same time, and you would play the background music in that language that you're studying at that moment. 이게 도움이 될까요? 와. 제가 뭐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할때그 언어의 노래를 듣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음악을 백그라운드로 켜둔다? 뭐 어쨌든 뭐 뭐라도 도움이 되고 들리는 게 있겠죠. 이게 우리 킴스팸님만의 그런 작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영어 공부를 이렇게 뭔가 하실 때 모닝그루브를 들으시든 어디 뉴스를 들으시든 하나둘씩이라도 단어가 들리면 거기에서 어쨌든 얻는 거니까 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at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나만의 사소한 룰이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건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양치가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반드시 양치를 뭐 식후 10분 안에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o I have to brush my teeth within 10 minutes after a meal.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치과쌤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긴 했는데 잘안 되네요. 예, 세균이 막 지금 입에서 막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 더럽죠. 죄송해요. Morning Groovers.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this is the killers. All these things that I've done.

That was Vertigo by U2. 하진님께서 Good morning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So 하진님 is al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생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So I wanted to ask you guys, is there a small principle you always stick to in your life routine, in your daily life routine and so on? 사소하지만 내가 꼭 지키는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6497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저는 모닝 스트레칭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스트레칭을 해요. 정말 피곤한 날도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했더니 이젠 정말 저만의 루틴이 돼서 눈은 감고 있어도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모닝 그루버님들께서도 추천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morning stretching every single day, somehow that became your morning routine. 아침에 우리가 스트레칭할 시간이 있나요? 보통 5분 정도 있으면 5분 정도 더 자는 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 스트레칭 장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러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경우도 있고 활짝 이제 매트 깔고 이제 막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의 레벨의 스트레칭인지는 모르겠지만 at least you have that small routine that you have there every single day. 뭐 이렇게 작은 루틴이어도 매일매일 이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좋은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루틴만 가지고 계시네요. You know, all of your routines are related to like studying, stretching, working out. It's all related to your health and your self-development. So that's great. 좋아요. 나쁜 루틴은 딱히 없나 봐요. 그죠? 아침 스트레칭이랑 저녁 스트레칭 둘 중에 그래도 저녁 스트레칭이 조금 덜 위험하다고 하긴 하던데 그 아침에 그 척추가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여서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But as long as you stretch every single day, I'm pretty sure you would become flexible every single day. 그만큼 매일매일 유연해지시길 바랍니다.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is there a small rule or a small principle that you always like to stick to? 좀 사소하지만 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운전하실 때 그런 원칙일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about cleaning your house, keeping your house tidy. It could be some routines that you like to maintain when you are at your office, and so on. 다양한 답들도 기다리고 있겠고요. 보이는 라디오 계속 함께해 주시고, 와, 한 시간이 벌써 끝났네. 여러분들 우리 남은 한 시간 노래방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마음껏 같이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I want you guys to stay

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뭔가 집중이 잘안 되시죠, 여러분들? 결과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This is the White Stripes, and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even Nation Army. Stay tuned, everyone.

morning. I'm here to lighten up your morning, everyone. 여러분들의 아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goodbye, 화사 같은 summer가 오늘은 we're gonna open up today's 노래방 with a side 연예인 celebrity. 여러분들은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guys ever like encountered a celebrity in your lifetime? 우연히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연예인을 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연예인을 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많이 많이 봤는데 어제도 봤어요. 어제는 근데 어떤 아나운서, 유명 아나운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연예인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Queen 노래방 to lighten up your morning a little bit more. 좋습니다. 항상 featuring Summer's Little TMI quiz가 있는 노래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은근슬쩍 재밀 수도 있는 It is time for that the most unnecessary but strangely irresistible TMI quiz of summer. Fun fact, fun fact. 그래서 오늘 싸이의 연예인 노래 신나게 들으시면서 TMI 퀴즈도 한번 여러분들 맞춰줘 보세요. 좋습니다. 썸머는요, 페루에 살 당시, 벌써 10년이나 다 됐네요. 땡땡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So that is your TMI question right there. Summer once appeared on 땡땡땡 in Peru when she was there like 10 years ago. So what was it? 썸머는 과연 페루에 있을 때 그 짧은 4개월 안에 어디에 출연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정말 TMI도 쓸데없죠? 그게 매력이에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생방송이라서 바로바로 소개해드릴게요. So send in your answers to sharp1013 everyone.

Big Bang with Emoon Sway. This is 붉은 노을 by Big Bang featuring Emoon Sway. 여러분들 노래방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아싸 노래방 마추픽추 관광 안내 광고에 나오셨나요? 원주민 옷 입고 그걸 촐리타 옷이라고 하는데 저 그거 입었었잖아요. 근데 광고에는 아쉽게도 안 나왔어요. 모델 발탁에는 실패했습니다. So I was never on the advertisement in Machu Picchu wearing that Cholita outfit. No, no, no, no, no.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는 페루에 있을 당시 그 랜덤하게 또 페루에서 어디에 출연한 적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분명히 출연했거든요. So I did really appear in some place or whatever, ding ding ding, in Peru. So what might be the answer, everyone? 진짜 TMI인데 맞추면 재밌을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More guesses. 아, 우리 또 서비님께서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 에이, 이건 너무 쉽잖아요. And I wasn't really good at Spanish back then.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할 정도로 제가 스페인어가 그렇게 뭐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Yeah, so that is not the answer. 땡! 라디오에서는 한국에만 출연했네요. So I was only on a radio show in South Korea, proudly. 3151 Morning Groover. 페루에서도, 아, 또요? 라디오에 출연했다? 혹시 DJ로? 아, 전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페루가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저를 쓰게. Buenos días, señores, señores, damas y caballeros.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했을 것 같아요. 아, 아쉽게도 할 수 있는 멘트가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 스페인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예, 인턴을 했었어가지고. 라디오 땡입니다. 과연 라디오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If it's not radio, if it's not an advertisement, where did Summer appear? 도대체 Summer 어디 출연한 거니? 여러분들 답이 나올 때까지 퀴즈는 계속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posted an answer. For example, 선생모닝무르고께서 이 와중에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세상 쓸데없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말해주시는 게 좀 상처다. 제가 혼자 쓸데없다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세상 쓸데없는 썸머의 TMI 이러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썸머 누나의 TMI 퀴즈 도전 맞춰볼게요. 썸머 누나가 페루에서 4개월 있는 동안 출연한 곳 홈쇼핑 뭘 파셨나요? 아니면 패션쇼? 영화제? 으악! 아무거나 맞춰줘 제발 이라고 하셨습니다. So homeshopping, a fashionshow, at a movie festival. You're guessing too many answers, Sunset Morning Groovers. What is that one answer that you want to come up with? Smooth criminal처럼 정답을 맞춰보세요. 홈쇼핑! 여러분들, a lot of people told me that I should be a host for that home shopping.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핸드폰 보세요. 이렇게 접히고 저렇게 접히고 얄쌍하니 마치 아주 날씬한 모델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혀서 여기다 쏙 집어넣고 마감 딱 5분 전에 좋은 프라이스로 겟하도록 하세요. The time is almost up, Morning Groovers. So you only have a limited amount of time for this discount. So this is your one and only opportunity to get this phone. 이런 식으로 제가 쇼핑 뭐 이제 호스트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땡이에요. 한동안 나 이런 거나 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So that is not the case in Peru. Someone appeared here. 정답을 말씀드릴 뻔했어. 땡땡땡. 뭔가 방송과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TV 프로그램인데요. So I appeared on a TV program. So what kind of TV program is that? 어떤 TV 프로그램일까요? 뭐 예능? 아니면 뭐 교양? 다큐? 뉴스? 서비님 어떠세요? Are you satisfied? Can you now guess the answer? 서비님 이제 한번 좀 열심히 집중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go ahead. Where did Summer appear? In which show did Summer appear in Peru? So that is the TMI quiz that you have to answer. 애니야, you okay? 애니야, 괜찮니?

It's time for us to go back to the 90s. Sweden duo, Ace of Base, 돌아왔습니다. The sign, we're gonna listen to the sign, everyone. While you guys take a guess to that little TMI quiz that I throw you guys to. 여러분들에게 확 던져드린 저의 그런 정말 쓸데없는, very, very useless TMI quiz is here, everyone. And 우리 알바생들이 열심히 또 맞춰주시고 있어요. So yeah, big ups to you, our part-timers. You guys are doing great job. You guys are making a lot of effort to come up with that answer, so I'm very happy. So let's go ahead and read your answers right now. Happy Life Morning Group. 길 가다가 드라마에 출연하셨나요? 길 가다가 어떻게 드라마에 출연을 하죠? 아, 엑스트라로. 그냥 엑스트라 1,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드라마 촬영 현장이 없었고요. 제가 길 가다가 출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Wouldn't this be impossible? Because I'm like beautiful, so I would be like the main character.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일 말고는 좀 메인 캐릭터, 주인공. 죄송합니다. 우리 켄님께서 페루판 나는 솔로라고 해주셨네요. So did you appear on a Peruvian dating show? 그리고 우리 6543 모닝그룹은 설마 페루판 나는 솔로 The Bachelor Show?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있었다면 출연했을 텐데. Hola, me llamo Summer. 안녕하세요. 저는 썸머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리마. 이러면서 아,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it. So I'm watching this show, 나는 Solo. I'm kind of like immersed into it. 굉장히 또 빠져서 보고 있는데, it got me thinking, would I also become the villain if I appear in that show? Because I cannot guarantee 100% that I am not gonna be the villain. Because we all have like different aspects of our personality, right? Because like I have like this side of me, I have that side of me. Like you are only watching me this side of Summer, but you don't know my personal life and everything.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나는 솔로에 등장을 하면 과연 나도 빌런이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한테 너무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그 면만 딱 일부가 화면에 비춰진다 보면은 그걸로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So yeah, that is the reason why I would never appear on that show ever. 그래서 절대 이런 데 출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제가 만약에 출연한다면 전 어떤 캐릭터일 것 같으세요? 정수, 현수, 옥순? Suddenly it got into a 나는 솔로 conversation, but you guys have to watch that. That is like the hottest dating program in Korea. So if you're a listener who is a foreigner, like Benny or Benz, for example, like really have a glance at this show. It's really, really fun.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 같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썸머가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Summer appeared on a show in Peru, so you have to guess the genre. News, drama, or entertainment? 예능? 뭐 어디 출연했을까요? Take a guess while we have a listen to the rest.

0: Alright, morning groupers, do you guys want to cool down a little bit?
1: I don't, but it's time for us to cool down a little bit. This is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이 심오한 선곡은 뭔가요, 강훈이 팀장님?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TMI 퀴즈나 집중해보도록 하죠. Let's just focus on the TMI quiz because you're very close to that answer. 여러분들이 또 정답에 근접하니까 이젠 TMI 퀴즈에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Young H said, 칠레판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 땡땡땡땡 딩동댕 아니고 땡 틀렸습니다. 다이님, 뉴스에 인터뷰에 나올 것 같습니다. So maybe you appeared on a news interview. 오, 2851 모닝 그룹어. 일기예보? A weather forecast? 얼마 전에 홍진경님이 우연히 뉴스 속에 일기예보에 지나가다가 찍힌 것처럼 우리 썸머피디님도 혹시 우연히 페루 뉴스에 등장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What might be the answer? The answer is... A news show. 빠밤. 뉴스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페루에서 이제 국제방송 국제 이제 방송에서 좀 나름 네임드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So what I was doing in Peru back then was I was an interpreter. I was basically interpreting Korean to Spanish, Spanish to Korean, and sometimes I used English too because I was working in the Air Force and they were having this some sort of like business with a Korean company.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항공기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비행기 그 납품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 와중에서 제가 승번역을 하는 그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나와가지고 찍히라고 해가지고 So like the employees in Korean, like the Korean employees, they would like be like Hey, come out! So I want you go to also be on a TV show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장군님이랑 또 이제 우리 한국 관계자분들 막 악수하는데 제가 막 통번역하고 있는 그 뭐 연출이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좋은 추억이었어요. It was rather a good memory. Like, who would experience that ever? Like, all the way in Peru. 그래서 뭐 페루까지 와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싶은 생각에 네, 즐겁게 또 그 연출을 했었습니다. I wasn't exactly like interpreting at that moment. Yeah, it was all acting, but it was quite fun. 어때요? 서머의 TMI 퀴즈. 여러분들 집중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That was my intention. Alright, morning groupers. This is over now. 이제 코인 노래방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들. I'm gonna get ready for the news and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ABBA의 The Winner Takes It All 마지막으로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Now let's take a look at your lovely messages. The first one is by Lovable Rosie Ha again. 저는 출근하면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거 루틴이에요. 근데 알람 울리고 10분에서 20분은 침대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저의 어떤 나쁜 루틴이에요. So I drink a warm cup of water every single day once I come to work, and also I would just hang out in bed for about 10 to 20 minutes once the alarm rings. That's the same routine that I have also. I would always set the alarm like super early, and then I would just let the alarm ring, let it snooze for a couple of minutes, and then I would fully wake up. Is that a bad thing? 이거 나쁜 건가요? 뭔가 내 뇌를 깨우는 시간이라서 오히려 내 뇌한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스위처도 아니고 이러면서 한 번에 빡 일어나요? I think our brain needs some time to wake up too, and also our body too. So I thought that it was a good routine. 이거 어디 듣고 계신 의사쌤 계시면은 좀 등판하셔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물을 이왕 드시는 거좀 따뜻한 물 드시면은 이게 또 장기에도 되게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름엔 좀 힘들죠. Ken Moninguver said. Good morning. 저는 안전에 관련되거나 실수하면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 꼭두 번씩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출할 때 현관문을 닫고 열리거나 당겨본다거나 운전을 하기 전에 차를 빙 둘러보면서 타이어 상태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사진 촬영하기 전에는 메모리 카드 상태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 두개 동시 저장하거나 또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 나름 안전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편입니다. Well, you pretty sure have a good routine for yourself also. You would always double check everything that you do. When you leave the house, before you drive, you would just walk around the car, check the tires and everything. When you want to take some pictures or videos, you would check the memory cards, whether it's on or not, things like that. 이렇게 근데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는데 우리 캔 모닝그룹업께서는 이렇게 해야 또 마음이 놓이고 또 우리 마음이 놓여야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분이시네요. 그죠? 제가 이런 걸안 해서 문제거든요. I mean, I would double check on many things, especially the machines that I use at work. But when it comes to leaving the house, I would just run off the house as soon as I can. 저는 집에서 우당탕탕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본가에 주말 동안 한 2박 정도 하고 나가 있다가, 한번 지난 여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집안이 냉장고가 된 거예요. 에어컨 안 끄고 나가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보일러 안 끄고 나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 전기로만 나가는 거죠, 진짜. 가뜩이나 진짜 에너지 아껴야 되는데. 우리 캔 모닝그루버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더블 체크하는 그런 루틴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to learn. Double check everything. Double check your phone battery. Double check yourself. Double check your home. Everything has to be double checked. 이러시면서 실수 하나는 진짜 안 하시겠다, 그죠?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if there is a small principle that you always stick to. 이렇게 사소하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 못해요 싶은 루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Kylie Minogue and Jason Donovan, especially for you.

And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by Paul Young, Every Time You Go Away, Morning Goob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또 바쁜 아침인데, 또 어제 또 선거 때문에 또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 matter what the results are, if there is any changes of the program schedules, we will be sure to keep you updated on that. 뭐, 어떻게 결과가 됐든 앞으로 이제 방송을 어떻게 스케줄이 좀 바뀔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최대한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쭉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ecause that means a lot for us.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응원 항상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릴게요. 바쁜 아침이었는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For next week, for now, we're gonna be live on Monday, Wednesday, and Friday. 일단 다음 주는 월수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일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데 좀 아무튼 의미가 크네요. 어쨌든 다음 주는 우리 월수금 생방송으로 만나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보이는 라디오 뭐 이런 거다할 거예요. We're gonna do everything. We're gonna go on viewable radio. You guys can send me messages and everything. 막 코너도 다 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월수금 아침 일상의 한 편이 되어 드릴게요. Okay, morning givers. Looks like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게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Morning Groovers.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에 제가 다시 보기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뭐 다시 보기 원하시면 거기 가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So always re-watch our show by going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Chaka Khan, Through the Fire.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Sam Smith, Stay With Me featuring MJ Blige. Hey there, happy Thursday everyone.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ne 4th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4.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not watching us, but listening to us on YouTube, Boina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So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by searching 101.2, 101.3 and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 여러 곳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보시면요. 채팅방 열려 있고요.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 또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or 2 a.m. tomorrow morning. 어제 지방선거일이었죠. 투표도 잘 하시고 또 푹 쉬시는 하루이셨길 바랍니다. I hope you had a chance to vote yesterday and enjoy a well-deserved day of rest. 어제같이 이 나라의 중대한 선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긴장도 되고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가끔은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Whenever a country goes through an important election like one that we had yesterday or any major event, it can be surprisingly stressful just watching the process unfold. 직접 선거를 뛰거나 또 함께 선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하겠죠. 그 힘들고 그 stressful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냥 차라리 나는 그냥 결과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 결과로 인해 끝에는 내가 웃고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And for those directly involved in the campaign election, I imagine that feeling is even more intense, right? Because when we are going through something difficult, stressful, or uncertain, I think there are moments when we wish we could just skip the entire process and simply know the ending. We don't necessarily want every detail of the process. We just want reassurance that in the end, that we'll be smiling.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나 또 힘들고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때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그 과정이 끝난 후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 그 결과만 알려줘라고 이렇게 가끔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same is true in life. During a major challenge or long, you know, exhausting chapter, I've often wished I could just ask one question. You know, don't tell me the whole story. Just tell me how I feel when it's all over. Because that will probably tell the whole story, right? 물론 이 과정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냥 그런 거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그냥 순간처럼 지나가 버리고 이 결과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Of course, living through the process is a part of life, right? That's where growth happens. But some days, I think the road feels so long that we wish it would all pass in an instant and leave us with only the result. 하지만 뭐 이런 일들도 결국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은 별 큰일이 아니었네. 그냥 큰일이 아니었어. 그냥 우리가 그때 여전히 웃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So once we look back years later at this time, right? Many of the things that once seemed overwhelming and no longer might feel quite so enormous, I think. That's, you know, pretty much all we can hope for, I think, and that whatever we're facing today, we'll eventually look back on it from a distance and find ourselves, you know, still smiling, I think. That's what I hope for sincerely on a day like today.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길 바라겠습니다.

Billy Preston, Will It Go Round in Circles 였습니다. So, no particular topic today, just, you know, post-election day today. And, 이, 아까 이제, 이 과정보다는, 과정은 그냥 다 스킵하고 그냥 결과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딸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너무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So a couple of weeks ago, my daughter was going through some important exam, you know, period at school, and she was just so nervous about it. 너무 긴장해서 잘 못 보면 어떻게 정말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고 두려워하니까 저 역시 덩달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She kept worrying about, you know, what would happen if she didn't do well, and the stress and the fear really started to build up for her and for me as well.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시험 다 보고 다 본 다음에 마음이 그냥 편안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잘 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you know, I just, you know, hope that, you know, I'll be feeling happy.

politics, right? But 하지만 오늘 어떤 마음이시건 간에 이 평안한 마음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 열심히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날들이 있잖아요. So whatever you're feeling today, I hope you can find a sense of peace, you know. After all, life goes on, right? And we all have our own work and responsibilities waiting for us. Just like I am, you know, my responsibility is, you know, hosting this show. And I would just try to focus on my work. 그냥 오늘은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보려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노래 듣고 계속 노래 듣고 또 사연 듣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My Aunt Mary입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였습니다. My Aunt Mary의 곡이었고요. So today, couldn't really think of any topic or question to ask our listeners. 오늘은 딱히 뭔가 질문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뭐 이런 이 주제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You can feel free to chime in, any thoughts on this issue, about having to go through a very arduous process of going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and wanting to know just the result of it.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 과정을 그냥 거치고 싶지 않다. 그냥 결과만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선거 같은 것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니님께서 오늘 같은 날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신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John Mayer입니다. Stop This Train.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o? And Bruno Mars, That's Just The Way You Are was a request from 소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읽으니까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신청하셨군요. Just reading your text, just realized that it was the Billy Joel version of, not his version, but his song, Just The Way You Are. Apologies. 이따가 3부에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QT님들과 또 EQPD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So want to dedicate this song to QT님s and also to EQPD. 선거 결과 어떻든 일단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So no matter what the election results are, we just gotta do what we're supposed to do, right?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문에 이 좀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기쁜 분도 계실 테고, right? That is the after effect of any election, right? You know. 하지만 노래 들으시면서 또 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희님 감사드리고요. 또 죄송합니다. 5750님께서도 신청곡 주셨는데 EFM, TBS EFM 자나깨나 응원합니다. I want to support TBS EFM no matter what. 이렇게 고마운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노래 신청해 주신 곡도 역시 TBS EFM에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김동률 씨의 곡입니다. 동행.

That was 괜찮아도 괜찮아 D.O.의 곡이었는데요, which was a request coming from Benny님. D.O. is a 도경수 of EXO, of course, right? D.O.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곡이었고요. And before that was 김동률's 동행, which was a request from 5750님. And the version that I played was actually a 2021 remastered version. I'm not sure what kind of difference there is between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mastered version. Hope you enjoy that. 오늘 그래서 그냥 특히 뭐 이렇게 슬프거나 뭐 또 기쁘시거나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그냥 신청곡 틀어드리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어떤 곡을 먼저 틀어드려야 될지 I'm kind of torn about which song to play. I think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갈지 좀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This one is from 뽀님 신청곡 해주셨는데요.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원래 쓰기도 달기도 한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And as a request song, as for the request song, that kind of goes with your message. 쓰기도 달기도 한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라는 말씀 주시면서 Bittersweet Symphony, The Verve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So, 뽀님 says that there are winners, there are losers, and that's just how life works, isn't it? Sometimes it's sweet and sometimes it's bitter, and maybe that's why this song feels so fitting today.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Bittersweet Symphony 참 클래식의 범주에 들 만한 그런 곡이죠. 이제 I think it's considered one of the classics now, right? And 뽀님 says 어떤 곡이 명곡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쇼츠를 봤는데 생애 최고의 명곡을 묻는 쇼츠를 보는데 이 곡이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Many people think of this song as their sort of go-to song, as their lifetime song, sort of.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버전은 네, 이 버전입니다. The Verve입니다. Bittersweet Symphony.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는 샵 1013입니다.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길거나 사진 포함되면요.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your song request, the stories, a shout out, you know, you can send them all my way. Any message really helps and, you know, with the show as well. So please don't hesitate to share your thoughts with our program. So no particular topic today. We're just kind of cruising along, right? Because we just, you know, went through a very intense election. 이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It is emotionally draining, right? To say the least.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릴렉스 하시면서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8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영어 공부한답시고 올해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편안함과 잔잔함에 스며들었네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8280님 says, I started listening to the show this year as a way of practicing my English, but somewhere along the way, I found myself drawn by calm and comforting atmosphere of the show. 감사드립니다. 편안함과 잔잔함을 느끼신다니. I feel like I'm doing something right as a host of the show, as a producer of the show.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편안함과 잔잔함 느끼실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이상은 씨의 곡인데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280님의 신청곡. This is 이상은 언젠가는.

이상은 언젠가는 8280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고 잔잔한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you know, we'll do our best to continue this and get this going. 퇴근하는 프로더님께서도 오늘 주제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제가 이 과정은 그냥 생략하고 그 결과만 보고 싶다라는 그 심정을 말씀드렸는데, I think 퇴근하는 프로더님 sent us a message in regards to that message that I said. The day before yesterday, 퇴근하는 프로더님 says, day before yesterday, it was so hot that I said to one of my coworkers, how are we supposed to survive this summer if it's already this hot in May? And then she said, it's June. Yes, it was already June, and 3 days of a month had already gone by. It makes me wonder just how hot this summer is going to be. Sometimes I want to skip the whole season and just check the record-breaking hottest temperature when it's all over. But I know summer has its own charm, and we actually live through it. 또 약간 그런 각도를 생각하신다는 게 와, 좀 신기합니다. 여름을 막 보내고 더운 여름을 막 이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지만 오는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웠는지, 여름이 다 지난 다음에 가장 높았던 온도만 알고 싶으시다고. I know 퇴근하는 브로더님 deals with the numbers professionally. So I guess 그 어떤 숫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을 스킵하고 얼마나 더웠는지 분명히 경신되었을 최고 온도만 확인하고 싶다라는 퇴근하는 프로더님이십니다. 또 여름은 근데 굉장히 매력 있죠. I personally love summer.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저는 여름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계절인데, 이 무더위, 아주 쨍한 그런 날씨와 또 이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강력한 sunlight 너무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죠. 곡 신청은 Green Day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재치가 있는 선곡이시네요. So I guess in this case, Wake Me Up When Summer Ends. So Wake Me Up When August Ends. 8월, 여름이 다 끝나고 나를 깨워줘. 그냥 최고 경신 온도만 그때 얘기해줘 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들어보죠. Green Day입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Green Day,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ve version. Didn't really intend it for the live version, but it happens that it is. But nice live version as well. 저희 큐티님들, you know, 이제 딱히 사연 없이 이렇게 그 신청곡 보내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신청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카프 드론 낙타님께서는 블루의 블루의 곡으로 신청하셨군요. 그렇다면은 블루의 곡을 찾아야 되는데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원래 엘튼 존의 곡이죠. 근데 블루가 또 불러서 상당히 또 히트를 치기도 했죠. I think you know they made it as big a hit as the original song by Elton John. 또 이렇게 멘트하면서 제가 찾았습니다. 잠시만요. 이 곡을 틀어야 되는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는 게 가능하죠, 감독님?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스카프드룬 나타님의 신청곡 가겠습니다. 블루입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We listened to Blue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which was a request from Scapudrun Nakta님.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nother request from Andy Mike님, 조용필, 어제, 오늘, 그리고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So we have in Discover segment our Thursday staple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Before moving on, one of our QT님s actually mentioned this earlier on the show. 아마 제니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Peebo Bryson, Grammy-winning soul singer, just passed away a couple of days ago. Sad news, sad news. He was only, I believe, 75 years old. Peebo Bryson 하면 정말... 그 이름만으로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We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e name, just his name, but you know the songs that he sang are definitely very familiar and a popular song. 뭐 정말 Whole New World, 그다음에 Beauty and the Beast, 그다음에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뭐 굉장히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주옥 같은 곡의 보컬을 맡으셨던 분인데. He was also known as a great duet singer as well.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솔로 음악도 많이 발표하시긴 했는데 his signature songs are definitely the duet songs.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한 또 스페셜 퀄리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Because it takes another level of talent to be able to sing as a duet because you know you have to compliment the other singer, 같이 또 노래 부르는 가수를 잘 맞춰주고 그 목소리도 굉장히 빛이 나게 도와주는 그런 조연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 이 듀엣 싱어로서의 역할이잖아요. And he was just a master at it. 본인의 목소리 자체도 상당히 스무드하고 정말 편안한 그런 엔젤릭 보이스이지만 또 같이 부른 가수들 역시 목소리 굉장히 빛나게 해줬던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셀린 디온 was extremely sad about his passing. 셀린 디온 씨가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두 분이 부르신 곡 준비했습니다. Peebo Bryson and Celine Dion, Beauty and the Beast.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을 생각하면서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kind of, I think about the name of our segment, InDiscover, which is a combined word of indie and discover. I'm trying to uncover as many lesser-known gems from Korean indie scene. 인디 씬의 아주 좋은 곡들을 찾아서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 역시 네 곡 준비했습니다. As usual, I prepared four songs.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rack is by 사랑 H. Lee라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사랑 H. Lee. 아마 본명이신 것 같은데요, I think. This one was actually recommended by one of her fans, I think. 보통 이제 인디스커버는 본인이 본인 곡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팬이 이제 대신 신청을 해 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께서 듣다가 울컥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So this one fan said that I got really emotional listening to this song. It really hit me unexpectedly.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사랑 H. Lee님께서는 본인 소개에 재즈 팝을 지향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랑 Lee님, this self-describes herself as an artist pursuing jazz pop.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사랑 H. Lee입니다. 사랑을 쉬이 여기지 말아요. Featuring Yuni Hain.

사랑 H. Lee, 사랑을 시 여기지 말아요. Featuring 유니헤인이었습니다. 제니님께서 뮤지컬 여주가 부르는 것 같아요. 남주가 막 이어 부를 것 같은. Sounds like it's a song performed by a musical actress, and I have a feeling that we have a musical actor who would kind of get the baton and continue singing.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뮤지컬 넘버 같은. 확실히 그런 바이브가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가사가 사랑을 시 여기지 말아요. 약간 it sounds like a Bible verse too. 약간의 성경 구절 같은 느낌이 드는 이 가사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을 시 여기지 말아요. 미울 리 없는 존재를 사랑하며 말랑한 기분 좋음만 누리는 그 사랑은 솜사탕일 뿐이죠. Loving someone who is easy to love, don't take love lightly, and enjoying only the soft, pleasant feelings that come with it, that's not really love. That's just cotton candy. 잘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In This Cover 아티스트였습니다. 사랑 H. Lee님. 두 번째 아티스트는 Dreaming이라는 모니커의 아티스트입니다. The song is called, titled 낙성. 낙성은 별이 떨어진 자리, 더 깊게는 이별이 떨어진 자리를 담은 말이다라는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So 낙성 means the place where a star has fallen. And on a deeper level,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the place where a farewell has fallen.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This is a dreaming. 낙성.

That was Dreaming, 낙성이었습니다. Dreaming is about to release a full album, and this is one of the, pre-release single for his full album, 낙성 듣고 왔습니다. 뭔가 잔잔한 어떤 모던락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On to our next artist. So our third in Discover artist for today is by a singer-songwriter Human, H-U-M-I-N. Very interesting backstory about this song. 이 곡은 제주도 설화 음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떤 섬 이야기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This is the final track from his Jeju Folklore Music Project titled A Story of an Island. 이 제주도의 설화 중에 그슨새라는 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The song is inspired by the Jeju folktale, 그슨새, and reimagined the story through music. 한번 들어볼까요? 휴민의 곡입니다. 그 곡 이름이 우리의 낮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휴민의 곡이었습니다. 우리의 Not That. Today's In Discover artist, the third one, that is, right? Interesting sound for sure. 이 곡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주도의 설화 중에 그슨새 설화가 있는데 설화를 바탕으로 이제 각색해서 만든 곡인데요. 이 그슨새, you might be asking what 그슨새 is, right? 그슨새는 제주도의 정통 귀신 혹은 요괴라고 합니다. It's considered one of Jeju Island's traditional ghost and supernatural creatures from local folklore. 그래서 이번 이 곡에서 이 그슨새의 입장을 상상해서 각색을 했다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그가 사람을 흘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연상되는 어떤 이 록 사운드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So it's built around an alternative rock sound as you heard. It kind of vividly captures the eerie atmosphere of 그슨새 luring and bewitching people. I think interesting concept indeed, right?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last in this cover artist. 마지막 곡은요. 이 두 분의 합작 프로젝트로 일단 보여집니다. 환웅 and Day 두 분의 곡인데요. Again, a lot of artists that we feature on this segment, I kind of have hard time finding information on.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를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I don't have that much information. There isn't actually abundant information available about these artists. Maybe that's the attractiveness of these artists. 뭔가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선입견 없이 노래만 음악만을 딱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So 환웅 and Day 두 분의 곡인데요. Cool이라는 곡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일단 먼저 곡을 들어보시죠. This is 환웅 and Day, Cool.

Hanung and Day Ku, our last song for our In Discover today. I love the build-up toward the end. 잔잔하게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build-up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build-up이 멋진 그런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o, Hanung and Day Ku. So, for In Discover artists that you listen to today, please do look for them. And, you know, and find their music and support their music if you like their music. 저희 또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까지 소개된 In Discover Artist 곡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please find them and listen to them as well. So that is all for today.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know it is post-election day, so a lot of emotions flowing for some people, 그죠?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굉장히 좀 emotional하게 draining한 그런 또 이 경험이지 않습니까? So 약간 어떤 기분이실지 다들 다른 기분이실 것 같은데 오늘도 그냥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또 주위 분들과 얘기 많이 나누시면서 또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I know we didn't have any particular topic for today, but thank you for hanging in there with me.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has been EQ, and remember, QT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 leave you with the Dear Cloud. The song is Daydream.

0: 据说在韩国呢，有一种长在泥潭里的补药，比人参还管用。您知道是什么吗？
1: 泥潭里的补药，泥鳅吗？
0: 不是，
1: 那是什么呢？
0: 其实是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听闻现在你所聆听到这个是客家山歌，但改变了不同的音乐风格，就有不一样的灵魂。

저는 비록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There is no regret. We're just gonna look front and then we're just gonna walk towards it. Yeah, there's no regrets at all. 후회는 없다. 앞만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목요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tuned into the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today. We are live.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네요.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So our viewer radio is running really well at this moment. So if you are curious, come on our channel TBS EFM to watch. 유튜브 채널에 TBS E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o come on in, everyone. 다들 듣고 계신 거 맞죠? You are all tuned in at this moment, right? 뭐 피곤하셔가지고 뭐 어제 밤새고 막 방송 보시느냐고 막 그래서 지금 못 일어나시거나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 있어요. We're here. We're live. So I hope a lot of you guys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So since I'm curious all about that, let me know.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면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인증도 좀 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사용과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I guess not a lot of you guys are really used to us doing live so many times a week, right? Because we used to go live only once, but yes, we're live, so get used to it, everyone. Kim's Fan Morning Group, 아, 오셨네요. 어제 개표 방송 보느라 너무 피곤한 아침입니다. So you're watching the election results on broadcast, and now you're feeling a little tired after watching that overnight. I know, right? 정말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닥터페이퍼님 오셨네요. 굿모닝. 상민님 굿모닝. 우리 반장님 굿모닝.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해피 Thursday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엘리트 알바생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일하셔야 됩니다. 네, 목금 이렇게 또 열일해주시고요. 열일하시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0: This is our daily segment, everyone. Here I ask you guys a simple one question, and your job is to answer.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today.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1: 좀 사소하지만 절대 포기 못하는 나만의 원칙.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0: What is that one small personal rule that you set for yourself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I believe that there could be many examples. Like, for example, if you like driving, maybe you always have to make sure that you have to park within the lines at the parking lot. Or maybe you just cannot go to sleep until you wash the dishes.
1: 자기 전에 설거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절대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0: My personal rule is that I always wash hands right after I come back home.
1: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좀 손을 그래도 좀 열심히 씻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좀 포기할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쵸?
0: Or maybe if you like to read, maybe you would read at least a full chapter once you start reading.
1: 책을 뭔가 읽을 때, 아, 그래도 한 챕터만큼은 꼭 완료를 해야 책을 덮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0: Oh, actually, I have figured out my other example when it comes to the things that I just cannot give up.
1: 제가 좀 포기 못하는 것은 핸드폰의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야 이제 외출을 하고요. 밖에서도 계속 이제 배터리가 50% 미만으로 닳지 않게 뭐 이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던가 뭐
0: so I would have to always like make sure that my phone battery is fully charged. I get really anxious when it goes down below 50% somehow.
1: 핸드폰 없으면 우리 바보 되잖아요. 약간 그런 현상 때문에 배터리가 이제 좀 닳고 있으면은 불안하더라고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0: So let's all talk about this morning groovers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1: 우리 오늘 2시간 동안 이 얘기 같이 나눠봐요.
0: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1: 좀 사소하지만 절대 포기 못하는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1: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무료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at answer after a song. This is Manic Street Preachers, A Design for Life.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and we are live once again. I will have to keep mentioning that in case you forget. 듣고 계신 morning groover들 생방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talk about, although nobody has responded yet, let me recap today's topic. What is one small rule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Penguin Killer said,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고,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좋아요. 이제 인사해주셨으니까 다음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Now it's time for you guys to respond, everyone. 아, 저 또 생각난 거 있어요.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있는 저만의 원칙? 저 뉴스를 매일매일 보는 거? 그것도 어떤, 제 삶의 어떤 규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상이 돼버려서, 뭔가 하루 뉴스를 안 보거나 그러면 괜히, 아, 뭔가 좀, 나만 좀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I feel a little left behind when I don't really catch up with the news every single day. So that is one of those rules that I'm trying to follow to catch up on the news every single day. 또 뭐가 있을까요? Oh, this is one simple rule that I have. 여러분들 이러다가 제 룰만 다 알려드릴 거다가 끝날 것 같은데. So I always drink a cup of water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아침에 이제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도 제가 몇 년 동안 거진 뭐 10년째 포기하지 않고 꼭 지키는 저만의 규칙이거든요. So those are the simple rules that I have, morning groovers. What about you guy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만의 규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님도 오셨네요. Welcome, welcome. Don't be confused, everyone, because we are live. This is not a rerun. Rerun 아닙니다. So, looks like we have an answer from 0117 Morning Groover. 아, 저는 아침에 커피로 늘 시작해요. 특히 아요. 한국인이라면 얼죽하죠? 라고 해줬습니다. Yeah, this is obviously like the set rule for every single citizen here in this country, isn't it?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 And we don't do this because of the taste or because we want to hear, like, you know, feel the scent of the coffee. 뭔가 커피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커피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서라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크 마시는 그런 느낌? Yeah, so this is basically, I believe that the rule that we follow just because that we want to survive the day. 커피 없으면 하루를 못 버틴다, 뭐 이런 것겠죠, 그죠?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커피 한 2주 정도 끊어봤거든요? 잠만 잘 자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개운해요. 물론 방금도 아까 커피 한 잔을 했지만... Maybe this is all to do with mentality, everyone. Sometimes, you know, when you just stay away from those caffeine for at least like a month or two,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like relieved. 이러다 근데 다시 찾게 되는 게 커피이긴 한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잠은 진짜 확실히 푹 자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은 푹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한 15,000 보를 걸었어요. So I walked way too many steps yesterday under that sun. 어제 좀 날이 더웠잖아요. 근데 어제 뭐 이렇게 많이 걸었는지 일단 투표 장소가 되게 저희 집에서 멀었어요. So the election place was quite far from my neighborhood, from my place. So I had to walk like in full, like 30 minutes. 왕복 30분 정도 걸어서 투표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와, 투표 끝났다. 놀아야지. 하고, 막 여기저기 나들이를 갔거든요. So I wanted to kind of like hang out because I've done my voting. So I wanted to just like hang out, eat some food and everything. But then like weather seemed very nice for me.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녔더니, 15,000 보를 걸었다고. 그래서 다리가 좀 퉁퉁 붓고, 집에 와서 씻고, 누우니까 9시였어요. So it was like 9 once I took a shower and laid down in bed and then I just passed out.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개표 방송 보시고 막 그러시는 경우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정말 뉴스를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보면서 그 핸드폰을 붙들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푹 잤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anyways, morning groupers, I'll be waiting for that respond, everyone. 사소하지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up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break. We're gonna have a listen to Coldplay, Everglow.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We're live today.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Morning Groove. 다들 얼마나 사수하고 계신가요? 우리 Lovable Rosie Ha,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Good morning이요. 보이는 라디오 켜두니까 터널길에 끊기지 않아서 좋아요. I know you can listen to my voice at this moment nice and smoothly, even though you have to drive through the tunnel because you're tuning in through the live stream. 맞아요. 라디오 소리가 더잘 들리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이제 뭐 터널이라던가 어디 뭐 이제 바다 위에서 들으실 거면 저희 이제 그 스트리밍으로 들으면 좀더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세요. 오시고요. 오시고요. Today I wanted to ask you guys this question.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that you have for yourself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사도하지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And 0965 Morning Groover responded. 출근길에 모닝 그루브 듣기요.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루틴이에요. 제 루틴 계속될 수 있도록 TBS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So your routine is tuning into Morning Groove every day in the morning on your way to work, and you want to maintain this routine as long as you can. 아,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루틴들 꽤나 우리 많은 모닝 그루버들이 장착하고 계신데 꼭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 개표 방송 보시느냐고 어제 3시까지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오케이라고 답은 주셨는데 눈은 좀 해탈하신 표정이라서 여러분들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든든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Kim's fan morning girl responded. 저는 영어 공부를 할때 팝송, 프랑스어 공부를 할 때는 샹송,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J-pop을 틀어놓고 배경음악으로 들으며 공부를 합니다. So you're basically learning three different languages at the same time. How does this work? Wow, you must be very intelligent. So you're studying English, French, and Japanese all at the same time, and you would play the background music in that language that you're studying at that moment. 이게 도움이 될까요? 와. 제가 뭐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할때그 언어의 노래를 듣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음악을 백그라운드로 켜둔다? 뭐 어쨌든 뭐 뭐라도 도움이 되고 들리는 게 있겠죠. 이게 우리 킴스팸님만의 그런 작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영어 공부를 이렇게 뭔가 하실 때 모닝그루브를 틀으시든 어디 뉴스를 틀으시든 하나둘씩이라도 단어가 들리면 거기에서 어쨌든 얻는 거니까 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at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나만의 사소한 룰이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건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양치가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반드시 양치를 뭐 식후 10분 안에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o I have to brush my teeth within 10 minutes after a meal.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치과쌤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긴 했는데 잘안 되네요. 예. 세균이 막 지금 입에서 막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 더럽죠. 죄송해요. Morning Groovers.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this is the killers. All these things that I've done.

That was Vertigo by U2. 하진님께서 Good morning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So 하진님 is al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생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So I wanted to ask you guys, is there a small principle you always stick to in your life routine, in your daily life routine, and so on? 사소하지만 내가 꼭 지키는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6497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저는 모닝 스트레칭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스트레칭을 해요. 정말 피곤한 날도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했더니 이젠 정말 저만의 루틴이 돼서 눈은 감고 있어도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모닝 그루버님들께서도 추천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morning stretching every single day somehow that became your morning routine. 아침에 우리가 스트레칭할 시간이 있나요? 보통 5분 정도 있으면 5분 정도 더 자는 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 스트레칭 장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러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경우도 있고, 활짝 이제 매트 깔고 이제 막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의 레벨의 스트레칭인지는 모르겠지만, at least you have that small routine that you have there every single day. 뭐 이렇게 작은 루틴이어도 매일매일 이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좋은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루틴만 가지고 계시네요. You know, all of your routines are related to like studying, stretching, working out. It's all related to your health and your self-development. So that's great. 좋아요. 나쁜 루틴은 딱히 없나 봐요. 그죠? 아침 스트레칭이랑 저녁 스트레칭 둘 중에 그래도 저녁 스트레칭이 조금 덜 위험하다고 하긴 하던데 그 아침에 그 척추가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여서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무리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But as long as you stretch every single day, I'm pretty sure you would become flexible every single day. 그만큼 매일매일 유연해지시길 바랍니다.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is there a small rule or a small principle that you always like to stick to? 좀 사소하지만 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운전하실 때 그런 원칙일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about cleaning your house, keeping your house tidy. It could be some routines that you like to maintain when you are at your office, and so on. 다양한 답들도 기다리고 있겠고요. 보이는 라디오 계속 함께해 주시고, 와, 한 시간이 벌써 끝났네. 여러분들, 우리 남은 한 시간 노래방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마음껏 같이 한번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I want you guys to stay tuned.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뭔가 집중이 잘안 되시죠, 여러분들? 결과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This is the White Stripes, and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even Nation Army. Stay tuned, everyone.

Good morning. I'm here to lighten up your morning, everyone. 여러분들의 아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Goodbye, 화사 같은 summer가 오늘은 We're gonna open up today's notebook with a size 연예인 celebrity. 여러분들은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guys ever like encountered a celebrity in your lifetime? 우연히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연예인을 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연예인을 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많이 봤는데 어제도 봤어요. 어제는 근데 어떤 아나운서, 유명 아나운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연예인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Queen 노래방 to lighten up your morning a little bit more. 좋습니다. 항상 featuring Summer's Little TMI quiz가 있는 노래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은근슬쩍 재밀 수도 있는 It is time for that the most unnecessary but strangely irresistible TMI quiz of Summer. Fun fact, fun fact. 그래서 오늘 싸이의 연예인 노래 신나게 들으시면서 TMI 퀴즈도 한번 여러분들 맞춰줘 보세요. 좋습니다. 썸머는요, 페루에 살 당시 벌써 10년이나 다 됐네요. 땡땡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So that is your TMI question right there. Summer once appeared on 땡땡땡 in Peru when she was there like 10 years ago. So what was it? 썸머는 과연 페루에 있을 때 그 짧은 4개월 안에 어디에 출연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정말 TMI고 쓸데없죠? 그게 매력이에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생방송이라서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So send in your answers to Sharp 1013 everyone.

Bang is Bang with E-Moon-Sway. This is 붉은 노을 by Big Bang featuring E-Moon-Sway. 여러분들 노래방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아싸 노래방 마추픽추 관광 안내 광고에 나오셨나요? 원주민 옷 입고 그걸 촐리타 옷이라고 하는데 저 그거 입었었잖아요. 근데 광고에는 아쉽게도 안 나왔어요. 모델 발탁에는 실패했습니다. So I was never on the advertisement in Machu Picchu wearing that Cholita outfit. No, no, no, no, no.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는 페루에 있을 당시 그 랜덤하게 또 페루에서 어디에 출연한 적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분명히 출연했거든요. So I did really appear in some place or whatever, in Peru. So what might be the answer, everyone? 진짜 TMI인데 맞추면 재밌을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More guesses. 아, 우리 또 서비님께서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 에이, 이건 너무 쉽잖아요. And I wasn't really good at Spanish back then.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할 정도로 제가 스페인어가 그렇게 뭐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Yeah, so that is not the answer. 땡! 라디오에서는 한국에만 출연했네요. So I was only on a radio show in South Korea, proudly. 3151 Morning Groover. 페루에서도 아, 또요? 라디오에 출연했다? 혹시 DJ로? 아우, 전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페루가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저를 쓰게. Buenos días, señores, señores, damas y caballeros.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했을 것 같아요. 아, 아쉽게도 할 수 있는 멘트가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스페인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예, 인턴을 했었어가지고. 라디오 땡입니다. 과연 라디오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If it's not radio, if it's not an advertisement, where did Summer appear? 도대체 Summer 어디 출연한 거니? 여러분들 답이 나올 때까지 퀴즈는 계속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Listen to my heartbeat. 아니죠? This is Michael Jackson, Smooth Criminal. 애니야, 너 괜찮니? 애니야, you okay? 애니야, you okay? This is Smooth Criminal, everyone. Smooth한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Are you all guessing the answer for the TMI quiz? Where did summer appear in Peru? What was it? Which show or which place did summer appear? 아, 서비님 벌써부터 힌트를 원하시네. 서비님께서 세 글자 힌트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아직 정답이 근접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힌트는 조금 이른데 생각해볼게요. I'll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but not just yet. You know, it's not the time for the hint. Because you're getting really close to the answer. For example, 선생모닝 그룹업께서, 아, 이 와중에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세상 쓸데없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말해주시니까 좀 상처다. 제가 혼자 쓸데없다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아 세상 쓸데없는 썸머의 TMI 이러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썸머 누나의 TMI 퀴즈 도전 맞춰볼게요. 썸머 누나가 페루에서 4개월 있는 동안 출연한 곳 홈쇼핑 뭘 파셨나요? 아니면 패션쇼? 영화제? 으악 아무거나 맞춰줘 제발 이라고 하셨습니다. So, homeshopping, a fashion show, at a movie festival. You're guessing

too many answers, Sunset Morning Groovers. What is that one answer that you want to come up with? Smooth Criminal처럼 정답을 맞춰보세요. Home shopping. 여러분들, a lot of people told me that I should be a host for that home shopping.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 핸드폰 보세요. 이렇게 접히고 저렇게 접히고 얄쌍하니 마치 아주 날씬한 모델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혀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마감 딱 5분 전에 좋은 프라이스로 겟하도록 하세요. The time is almost up, morning viewers, so you only have a limited amount of time for this discount, so this is your one and only opportunity to get this phone. 이런 식으로 제가 쇼핑 뭐 이제 호스트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땡이에요. 한동안 나 이런 건 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So that is not the case in Peru. Someone appeared here. 정답을 말씀드릴 뻔했어. 땡땡땡. 뭔가 방송과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TV 프로그램인데요. So I appeared on a TV program. So what kind of TV program is that? 어떤 TV 프로그램일까요? 뭐 예능? 아니면 뭐 교양? 다큐? 뉴스? 서비님 어떠세요? Are you satisfied? Can you now guess the answer? 서비님 이제 한번 좀 열심히 집중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go ahead. Where did summer appear? In which show did summer appear in Peru? So, that is the TMI quiz that you have to answer. 애니야, 괜찮니?

Huh? It's time for us to go back to the 90s. Sweden duo Ace of Base 돌아왔습니다. The sign. We're gonna listen to the sign, everyone. While you guys take a guess to that little TMI quiz that I throw you guys to. 여러분들에게 확 던져드린 저의 그런 정말 쓸데없는 very very useless TMI quiz is here, everyone. And 우리 알바생들이 열심히 또 맞춰주시고 있어요. So yeah, big ups to you, our part-timers. You guys are doing great job. You guys are making a lot of effort to come up with that answer, so I'm very happy. So let's go ahead and read your answers right now. Happy Life Morning Group. 길 가다가 드라마에 출연하셨나요? 길 가다가 어떻게 드라마에 출연한 거죠? 아, 엑스트라로. 그냥 엑스트라 1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드라마 촬영 현장이 없었고요. 제가 길 가다가 출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Wouldn't this be impossible? Because I'm like beautiful, so I would be like the main character.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일 말고는 메인 캐릭터, 주인공. 죄송합니다. 우리 켄님께서 페루판 나는 솔로라고 해주셨네요. So did you appear on a Peruvian dating show? 그리고 우리 6543 모닝그룹은 설마 페루판 나는 솔로 The Bachelor Show?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있었다면 출연했을 텐데. Hola, me llamo Summer. 안녕하세요. 저는 썸머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리마. 이러면서 아,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So I'm watching this show 나는 솔로 I'm kind of like immersed into it. 굉장히 또 빠져서 보고 있는데 It got me thinking, would I also become the villain if I appear in that show? Because I cannot guarantee 100% that I am not gonna be the villain. Because we all have like different aspects of our personality, right? Because like I have like this side of me, I have that side of me. Like you are only watching me this side of Summer, but you don't know my personal life and everything.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나는 솔로에 등장을 하면

정답은 아닙니다. 썸머가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Summer appeared on a show in Peru. So you have to guess the genre. News, drama, or entertainment? 예능? 뭐 어디 출연했을까요? Take a guess while we have a listen to the rest.

0: Alright, Morning Groovers, do you guys want to cool down a little bit?
1: I don't, but it's time for us to cool down a little bit. This is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이 심오한 선곡은 뭔가요, 강훈이 팀장님?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MI 퀴즈나 집중해보도록 하죠. Let's just focus on the TMI quiz because you're very close to that answer. 여러분들도 정답에 근접하니까 이젠 TMI 퀴즈에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Young H said, 칠레판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 땡 땡땡땡 딩동댕 아니고 땡 틀렸습니다. 다이님, 뉴스에 인터뷰에 나올 것 같습니다. So maybe you appeared on a news interview. 오, 2851 모닝 그룹어. 일기예보? A weather forecast? 얼마 전에 홍진경님이 우연히 뉴스 속에 일기예보에 지나가다가 찍힌 것처럼 우리 썸머피디님도 혹시 우연히 페루 뉴스에 등장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What might be the answer? The answer is...

빠밤 뉴스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페루에서 이제 국제 방송 국제 이제 방송에서 좀 나름 메인드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So what I was doing in Peru back then was I was an interpreter. I was basically interpreting Korean to Spanish, Spanish to Korean, and sometimes I used English too because I was working in the Air Force and they were having this some sort of like business with a Korean company.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항공기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비행기 그 납품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 와중에서 제가 통번역을 하는 그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나와가지고 찍히라고 해가지고 So like the employees in Korean, like the Korean employees, they would like be like Hey, come out! So I want you to also be on a TV show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장군님이랑 또 이제 우리 한국 관계자분들 막 악수하는데 제가 막 통번역하고 있는 그 뭐 연출이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좋은 추억이었어요. It was rather a good memory. Like, who would experience that ever? Like, all the way in Peru. 그래서 뭐 페루까지 와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싶은 생각에 네, 즐겁게 또 그 연출을 했었습니다. I wasn't exactly like interpreting at that moment. Yeah, it was all acting, but it was quite fun. 어때요? Summer TMI Kids 여러분들 집중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That was my intention. Alright, Morning Groovers. This is over now. 이제 코인 노래방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들. I'm gonna get ready for the news and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ABBA의 The Winner Takes It All 마지막으로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뭔가 내 뇌를 깨우는 시간이라서 오히려 내 뇌한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스위처도 아니고 이러면서 한 번에 빡 일어나요? I think our brain needs some time to wake up too, and also our body too. So I thought that it was a good routine. 이거 어디 듣고 계신 의사 쌤 계시면은 좀 등판하셔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물을 이왕 드시는 거좀 따뜻한 물 드시면은 이게 또 장기에도 되게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름엔 좀 힘들죠. Ken Moninguver said, Good morning. 저는 안전에 관련되거나 실수하면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 꼭두 번씩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출할 때 현관문을 닫고 열리거나 당겨본다거나 운전을 하기 전에 차를 빙 둘러보면서 타이어 상태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사진 촬영하기 전에는 메모리 카드 상태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 두개 동시 저장하거나 또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 나름 안전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편입니다. Wow, you pretty sure have a good routine for yourself also. You would always double check everything that you do. When you leave the house, before you drive, you would just walk around the car, check the tires and everything. When you want to take some pictures or videos, you would check the memory cards, whether it's on or not, things like that. 이렇게 근데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는데 우리 캔 모닝그룹께서는 이렇게 해야 또 마음이 놓이고 또 우리 마음이 놓여야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분이시네요. 그죠? 제가 이런 걸안 해서 문제거든요. I mean, I would double check on many things, especially the machines that I use at work. But when it comes to leaving the house, ooh, I would just run off the house as soon as I can. 저는 집에서 우당탕탕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본가에 주말 동안 한 2박 정도 하고 나가 있다가, 한번 지난 여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집안이 냉장고가 된 거예요. 에어컨 안 끄고 나가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보일러 안 끄고 나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 전기로만 나가는 거죠 진짜 가뜩이나 진짜 에너지 아껴야 되는데 우리 캔 모닝그루버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더블 체크하는 그런 루틴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to learn. Double check everything. Double check your phone battery. Double check yourself. Double check your home. Everything has to be double checked. 일하시면서 실수 하나는 진짜 안 하시겠다, 그죠? Moninguvers, keep letting me know if there is a small principle that you always stick to. 이렇게 사소하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 못해요 싶은 루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Kylie Minogue and Jason Donovan, especially for you.

And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by Paul Young, Every Time You Go Away,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또 바쁜 아침인데, 또 어제 또 선거 때문에 또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 matter what the results are, if there is any changes of the program schedules, we will be sure to keep you updated on that. 뭐, 어떻게 결과가 됐든 앞으로 이제 방송을 어떻게 스케줄이 좀 바뀔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최대한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쭉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ecause that means a lot for us.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응원 항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바쁜 아침이었는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For next week, for now, we're gonna be live on Monday, Wednesday, and Friday. 일단 다음 주는 월수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일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데 좀 예, 아무튼 의미가 크네요. 어쨌든 다음 주는 우리 월수금 생방송으로 만나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보이는 라디오 뭐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We're gonna do everything. We're gonna go on viewable radio. You guys can send me messages and everything. 막 코너도 다 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월수금 아침 일상의 한 편이 되어 드릴게요. Okay, morning givers. Looks like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게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Morning Groovers.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에 제가 다시 보기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뭐 다시 보기 원하시면 거기 가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So always re-watch our show by going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Chaka Khan, Through the Fire.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Sam Smith, Stay With Me featuring MJ Blige. Hey there, happy Thursday everyone.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ne 4th and the time is a little past 10:04.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not watching us, but listening to us on YouTube, Boina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So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by searching 101.2, 101.3,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 여러 곳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보시면요. 채팅방 열려 있고요.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 또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or 2 a.m. tomorrow morning. 어제 지방선거일이었죠. 투표도 잘 하시고 또 푹 쉬시는 하루이셨길 바랍니다. I hope you had a chance to vote yesterday and enjoy a well-deserved day of rest. 어제같이 이 나라의 중대한 선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긴장도 되고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가끔은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Whenever a country goes through an important election like one that we had yesterday or any major event, it can be surprisingly stressful just watching the process unfold. 직접 선거를 뛰거나 또 함께 선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하겠죠. 그 힘들고 그 스트레스풀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냥 차라리 나는 그냥 결과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 결과로 인해 끝에는 내가 웃고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And for those directly involved in the campaign election, I imagine that feeling is even more intense, right? Because when we are going through something difficult, stressful, or uncertain, I think there are moments when we wish we could just skip the entire process and simply know the ending. We don't necessarily want every detail of the process. We just want reassurance that in the end, that we'll be smiling.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나 또 힘들고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때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그 과정이 끝난 후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 그 결과만 알려줘 라고 이렇게 가끔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same is true in life. During a major challenge or long, you know, exhausting chapter, I often wished I could just ask one question. You know, don't tell me the whole story. Just tell me how I feel when it's all over. Because that will probably tell the whole story, right? 물론 이 과정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냥 그런 거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그냥 순간처럼 지나가 버리고 이 결과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Of course, living through the process is a part of life, right? That's where growth happens. But some days, I think the road feels so long that we wish it would all pass in an instant and leave us with only the result. 하지만 뭐 이런 일들도 결국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은 별 큰일이 아니었네. 그냥 큰일이 아니었어. 그냥 우리가 그때 여전히 웃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So once we look back years later at this time, right? Many of the things that once seemed overwhelming and no longer might feel quite so enormous, I think. That's, you know, pretty much all we can hope for, I think, and that whatever we're facing today, we'll eventually look back on it from a distance and find ourselves, you know, still smiling, I think. That's what I hope for sincerely on a day like today.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신청곡도 듣겠고요. 여러분들 사연도 또 받겠습니다. Billy Preston입니다. Will it go round in circles?

Billy Preston, Will It Go Round in Circles 였습니다. So, no particular topic today, just, you know, post-election day today. And, 이, 아까 이제, 이 과정보다는, 과정은 그냥 다 스킵하고 그냥 결과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딸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너무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So a couple of weeks ago, my daughter was going through some important exam, you know, period at school, and she was just so nervous about it. 너무 긴장해서 잘 못 보면 어떡해, 정말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고 두려워하니까 저 역시 덩달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She kept worrying about, you know, what would happen if she didn't do well, and the stress and the fear really started to build up for her and for me as well.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시험 다 보고 다 본 다음에 마음이 그냥 편안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잘 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you know, I just, you know, hope that, you know, I'll be feeling happy and, you know, stable and smiling, you know, after the test, after her test, that is, right? Which would mean that she did well on the test.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In any election, there are winners and losers. You know, someone celebrates and someone walks away disappointed. That's just simply the nature of election and the nature of politics, right? But 하지만 오늘 어떤 마음이시건 간에 이 평안한 마음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 열심히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날들이 있잖아요. So whatever you're feeling today, I hope you can find a sense of peace, you know. After all, life goes on, right? And we all have our own work and responsibilities waiting for us. Just like I am, you know, my responsibility is, you know, hosting this show. And I would just try to focus on my work. 그냥 오늘은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보려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노래 듣고 계속,

couple of tracks, Diana Ross,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o? And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was a request from 소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읽으니까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신청하셨군요. Just reading your text, just realized that it was the Billy Joel version of, not his version, but his song, Just The Way You Are. Apologies. 이따가 3부에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QT님들과 또 EQPD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So want to dedicate this song to QT님's and also to EQPD. 선거 결과 어떻든 일단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So no matter what the election results are, we just gotta do what we're supposed to do, right?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문에 이 좀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기쁜 분도 계실 테고, right? That is the after effect of any election, right? You know. 하지만 노래 들으시면서 또 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희님 감사드리고요. 또 죄송합니다. 오칠옹님께서도 신청곡 주셨는데 EFM, TBS EFM 자나깨나 응원합니다. I want to support TBS EFM no matter what. 이렇게 고마운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노래 신청해 주신 곡도 역시 TBS EFM에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김동률 씨의 곡입니다. 동행.

That was 괜찮아도 괜찮아 D.O.의 곡이었는데요, which was a request coming from Benny님. D.O. is a 도경수 of EXO, of course, right? D.O.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곡이었고요. And before that was 김동률's 동행, which was a request from 5750님. And the version that I played was actually a 2021 remastered version. I'm not sure what kind of difference there is between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mastered version. Hope you enjoy that. 오늘 그래서 그냥 특히 뭐 이렇게 슬프거나 뭐 또 기쁘시거나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그냥 신청곡 틀어드리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어떤 곡을 먼저 틀어드려야 될지 I'm kind of torn about which song to play. I think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갈지 좀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This one is from 뽀님 신청곡 해주셨는데요.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원래 쓰기도 달기도 한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And as a request song, as for the request song, that kind of goes with your message. 쓰기도 달기도 한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라는 말씀 주시면서 Bittersweet Symphony, The Verve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So, Bo님 says that there are winners. There are losers, and that's just how life works, isn't it? Sometimes it's sweet, and sometimes it's bitter. And maybe that's why this song feels so fitting today.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Bittersweet Symphony 참 클래식의 범주에 들 만한 그런 곡이죠. 이제 I think it's considered one of the classics now, right? And 뽀님 says 어떤 곡이 명곡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쇼츠를 봤는데 생애 최고의 명곡을 묻는 쇼츠를 보는데 이 곡이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다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Many people think of this song as their sort of you know, go-to song, as their lifetime song sort of.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버전은 네, 요 이 버전입니다. The Verve입니다. Bittersweet Symphony.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문자는 샵 1013입니다.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길거나 사진 포함되면요.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your song request, stories, shout out, you know, you can send them all my way. Any message really helps and, you know, with the show as well. So please don't hesitate to share your thoughts with our program. So no particular topic today. We're just kind of cruising along, right? Because we just, you know, went through a very intense election. 이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It is emotionally draining, right? To say the least.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릴렉스 하시면서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8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영어 공부한답시고 올해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편안함과 잔잔함에 스며들었네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8280님 says, I started listening to the show this year as a way of practicing my English, but somewhere along the way, I found myself drawn by calm and comforting atmosphere of the show. 감사드립니다. 편안함과 잔잔함을 느끼신다니. I feel like I'm doing something right as a host of the show, as a producer of the show.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편안함과 잔잔함 느끼실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이상은 씨의 곡인데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280님의 신청곡. This is 이상은 언젠가는.

이상은 언젠가는 8280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고 잔잔한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you know, we'll do our best to continue this and get this going.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도 오늘 주제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제가 이 과정은 그냥 생략하고 그 결과만 보고 싶다라는 그 심정을 말씀드렸는데. I think 퇴근하는 프로도님 sent us a message in regards to that message that I said. The day before yesterday, 퇴근하는 프로도님 says, day before yesterday, it was so hot that I said to one of my coworkers, how are we supposed to survive this summer if it's already this hot in May? And then she said, it's June. Yes, it was already June, and 3 days of a month had already gone by. It makes me wonder just how hot this summer is going to be. Sometimes I want to skip the whole season and just check the record-breaking hottest temperature when it's all over. But I know summer has its own charm and we actually live through it. 또 약간 그런 각도로 생각하신다는 게 와, 좀 신기합니다. 여름을 막 보내고 더운 여름을 막 이렇게 지내고 싶진 않지만 오는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웠는지 여름이 다 지난 다음에 가장 높았던 온도만 알고 싶으시다고. I know 퇴근하는 브로더님 deals with the numbers professionally. So I guess 그 어떤 숫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을 스킵하고 얼마나 더웠는지 분명히 경신되었을 최고 온도만 확인하고 싶다라는 퇴근하는 프로도님이십니다. 또 여름은 근데 굉장히 매력 있죠. I personally love summer.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저는 여름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계절인데 이 무더위, 아주 쨍한 그런 날씨와 또 이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강력한 sunlight 너무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죠. 곡 신청은 Green Day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재치가 있는 선곡이시네요. So I guess in this case, Wake Me Up When Summer Ends. So Wake Me Up When August Ends. 8월 여름이 다 끝나고 나를 깨워줘. 그냥 최고 경신 온도만 그때 얘기해줘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들어보죠. Green Day입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Green Day,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ve version. Didn't really intend it for the live version, but it happens that it is. But nice live version as well. 저희 큐티님들, you know, 이제 딱히 사연 없이 이렇게 그 신청곡 보내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신청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카프 드론 낙타님께서는 블루의 곡으로 신청하셨군요. 그렇다면은 블루의 곡을 찾아야 되는데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원래 엘튼 존의 곡이죠. 근데 블루가 또 불러서 상당히 또 히트를 치기도 했죠. I think you know they made it as big a hit as the original song by Elton John. 또 이렇게 멘트하면서 제가 찾았습니다. 잠시만요. 이 곡을 틀어야 되는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는 게 가능하죠, 감독님?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스카프 드론 나타님의 신청곡 가겠습니다. 블루입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So we have in Discover segment our Thursday staple coming up in the part 4 of the show. Before moving on, one of our QT님s actually mentioned this earlier on the show. 아마 제니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Peebo Bryson, Grammy-winning soul singer, just passed away a couple of days ago. Sad news, sad news. He was only, I believe, 75 years old. Peebo Bryson 하면 정말... 그 이름만으로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We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e name, just his name, but you know the songs that he sang are definitely very familiar and a popular song. 뭐 정말 Whole New World, 그다음에 Beauty and the Beast, 그다음에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뭐 굉장히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주옥 같은 곡의 보컬을 맡으셨던 분인데. He was also known as a great duet singer as well.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솔로 음악도 많이 발표하시긴 했는데 his signature songs are definitely the duet songs.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한 또 스페셜 퀄리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Because it takes another level of talent to be able to sing as a duet because you know you have to compliment the other singer, 같이 또 노래 부르는 가수를 잘 맞춰주고 그 목소리도 굉장히 빛이 나게 도와주는 그런 조연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 이 듀엣 싱어로서의 역할이잖아요. And he was just a master at it. 본인의 목소리 자체도 상당히 스무드하고 정말 편안한 그런 엔젤릭 보이스이지만 또 같이 부른 가수들 역시 목소리 굉장히 빛나게 해줬던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셀린 디온 was extremely sad about his passing. 셀린 디온 씨가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두 분이 부르신 곡 준비했습니다. Peebo Bryson and Celine Dion, Beauty and the Beast.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을 생각하면서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kind of, I think about the name of our segment, InDiscover, which is a combined word of indie and discover. I'm trying to uncover as many lesser-known gems from Korean indie scene. 인디 씬의 아주 좋은 곡들을 찾아서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 역시 네 곡 준비했습니다. As usual, I prepared four songs.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rack is by 사랑 H. Lee라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사랑 H. Lee. 아마 본명이신 것 같은데요. I think. This one was actually recommended by one of her fans, I think. 보통 이제 인디스커버는 본인이 본인 곡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팬이 이제 대신 신청을 해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께서 듣다가 울컥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So this one fan said that I got really emotional listening to this song. It really hit me unexpectedly.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사랑 H리님께서는 본인 소개에 재즈 팝을 지향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랑니님, this self describes herself as a artist pursuing jazzy pop.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사랑 H 리입니다. 사랑을 쉬이 여기지 말아요. Featuring 유니 헤인.

사랑 H. Lee, 사랑을 시 여기지 말아요. Featuring Yuni Hain이었습니다. 제니님께서 뮤지컬 여주가 부르는 것 같아요. 남주가 막 이어 부를 것 같은. Sounds like it's a song performed by a musical actress and I have a feeling that we have a musical actor

who would kind of get the baton and continue singing.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뮤지컬 넘버 같은 확실히 그런 바이브가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가사가 사랑을 쉬이 여기지 말아요. 약간 it sounds like a Bible verse too. 약간의 성경 구절 같은 느낌이 드는 이 가사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을 쉬이 여기지 말아요. 미울 리 없는 존재를 사랑하며 말랑한 기분 좋음만 누리는 그 사랑은 솜사탕일 뿐이죠. Loving someone who is easy to love, don't take love lightly, and enjoying only the soft, the pleasant feelings that come with it, that's not really love. That's just a cotton candy. 잘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In This Cover 아티스트였습니다. 사랑 H. Lee님. 두 번째 아티스트는 Dreaming이라는 모니커의 아티스트입니다. The song is called titled 낙성. 낙성은 별이 떨어진 자리, 더 깊게는 이별이 떨어진 자리를 담은 말이다라는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So 낙성 means the place where a star has fallen, and on a deeper level,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the place where a farewell has fallen.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This is a dreaming. 낙성.

또 설화 음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떤 섬 이야기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This is the final track from his Jeju Folklore Music Project titled A Story of an Island. 이 제주도의 설화 중에 그슨새라는 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The song is inspired by the Jeju folktale, 그슨새, and reimagined the story through music. 한번 들어볼까요? 휴민의 곡입니다. 그곡 이름이 우리의 낮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큐민의 곡이었습니다. 우리의 Not That. Today's Indiscover Artist, the third one, that is, right? Interesting sound for sure. 이 곡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주도의 설화 중에 그슨새 설화가 있는데 설화를 바탕으로 이제 각색해서 만든 곡인데요. 이 그슨새, you might be asking what 그슨새 is, right? 그슨새는 제주도의 정통 귀신 혹은 요괴라고 합니다. It's considered one of Jeju Island's traditional ghost and supernatural creatures from local folklore. 그래서 이번 이 곡에서 이 그슨새의 입장을 상상해서 각색을 했다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그가 사람을 흘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연상되는 어떤 이 록 사운드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So it's built around an alternative rock sound, as you heard. It kind of vividly captures the eerie atmosphere of 그슨새 luring and bewitching people. I think interesting concept indeed, right?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last in this cover artist. 마지막 곡은요, 이 두 분의 합작 프로젝트로 일단 보여집니다. 환웅 and Day 두 분의 곡인데요. Again, a lot of artists that we feature on this segment, I kind of have hard time finding information on.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I don't have that much information. There isn't actually abundant information available about these artists. Maybe that's the attractiveness of these artists. 뭔가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선입견 없이 노래만 음악만을 딱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웅 and Day 두 분의 곡인데요. Cool이라는 곡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일단 먼저 곡을 들어보시죠. This is 환웅 and Day, Cool.

Hwanung and Day Koo, our last song for our In Discover today. I love the build-up toward the end. 잔잔하게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build-up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build-up이 멋진 그런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o, Hwanung and Day Koo. So, for In Discover artists that you listen to today, please do look for them. And, you know, and find their music and support their music if you like their music. 저희 또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까지 소개된 In Discover Artist 곡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please find them and listen to them as well. So that is all for today.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know it is post-election day, so a lot of emotions flowing for some people, 그죠?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굉장히 좀 emotional하게 draining한 그런 또 이 경험이지 않습니까? So 약간 어떤 기분이실지 다들 다른 기분이실 것 같은데 오늘도 그냥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또 주위 분들과 얘기 많이 나누시면서 또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I know we didn't have any particular topic for today, but thank you for hanging in there with me.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has been EQ, and remember, QT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 leave you with the Dear Cloud. The song is Daydream.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因为现在你所聆听到这个是客家山歌，但改变了不同的音乐风格，就有不一样的灵魂。

We are kicking off today's morning with Maggie Rogers on and off. Good morning to you all, morning groovers. 오늘은요, 오프닝에서 인생을 운전하는 버스로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버스. 버스가 차고지로 갈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겠죠? 내가 운전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손님인 거죠. 언젠간 또 내릴 거고 또 내릴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탈 거고요. And I like this idea because it takes some of the pressure out of relationships. Not every person is meant to stay in our lives forever, and that doesn't mean the connection wasn't meaningful. And if we are lucky, we keep meeting new people who make the journey a little more interesting.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People would just ride on the bus on and off, so when someone gets off, you just gotta wait for the new people to fill in the bus. That's just how it goes. And I think the life works the same way too. 근데 제 버스 노선은 사라진 건가? 뭔가 사람도 요즘에는 잘 안 타고 내리지도 않고 돈도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의 버스는 어떤가요? Alright, let's check ou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Dr. Paper님 오셨군요. Morning! 우리 반장님, Young H님,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is here saying good morning. 우리 체육부장님도 아이고 오셨군요. Good morning입니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Yeah, from what I remember, 체육부장님 took a little break yesterday because she was busy. And now you have made it to your workout. Congratulations! 또 에너지 뿜뿜하는 아침 보내시길 바라고요. Happy Live. Good morning. Coco님, good morning.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Hello, everyone. 다들 안녕,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들의 이 good morning 인사 저한테 엄청난 비타민이거든요. So, that means I want to see more of that.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have a song that you want to share and listen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여러분들 뭐 피곤하거나 지친 그런 날을 시작하고 계신다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에너지 뿜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이 처음부터 막 에너제틱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모여서 그 에너지를 발휘해보도록 할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now move on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Of course, we can never neglect MG Q&A when it comes to Morning Groove. It is the ongoing segment since the start of the program. I ask you a question here, and your job is to answer to my inquiry, as simple as it is, everyone. So, today's question will be this. Listen up.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가요? So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maybe, to become close to, but did? So let me know. 여러분들 좀 우리가 사람들이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면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let me give you my answer for this question. 인생에서 가장 신기하게 친해진 친구, 사실 신기할 건 없는데 it was a long time ago, obviously.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정말 옛날에, 옛날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There was a friend I knew since middle school and we really didn't like each other back then. We ended up going to different high schools, so obviously we weren't close. But we ran into each other by chance at an academy, and we had a mutual friend, and we were friends with that mutual friend. And it turned out that we were actually very similar, and we became close so quickly, and now we've become one of closest friends.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서로 좀 견제하고 뭔가 쟤 왜 저래? 막 이랬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연히 고등학교 때 각자 다른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둘 다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걸
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뭔가 공통점들이 하나둘씩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완전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데, 와,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서로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쟤왜 저래? 이런 게 디폴트였어요. 근데 이렇게 친해졌답니다. And also, I have another close friend. I think, yeah, we met at TBS actually. She was a writer, I was a writer too. And we would have this writer's desk back then. So, writers would work on that desk together. But normally, like, we wouldn't talk to each other that much because we were so busy preparing for our own program. But one day, she approached to me, that writer friend approached to me, and she was like, oh, do you want some cookies from Dangbox 뭐 이렇게 너 어디 카페에서 내가 사온 이 쿠키 하나 먹을래 이러면서 그냥 급속도로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냥 말 놓자 이러면서 엄청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좀 계기가 이렇게 막 특별하진 않네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이웃이 됐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됐던 좀 신기하게 친해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Actually, don't a lot of people really get close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at their company? 뭔가 이렇게 회사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뭐 직장 상사에 대해서 뭔가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막 돈독해지고 좀 친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여러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I'm pretty sure you must have a lot of different cases. S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내가 조금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친해졌는지 저한테 오늘 얘기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Morning Groovers, I'm gonna be back to you guys after Chapel Loan, Pink Pony Club.

0: So here it goes. 성준 Lee sai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준님. Water Tank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럴게요. Water Tank님 덕분이니까요. 서비님, 상민님도 Good morning! 이렇게 또 shout out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출첵은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 need to recap on today's question. 오늘 질문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친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친해졌는지,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지 제가 너무 알고 싶거든요. So you have t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It could be your neighbor, your colleague at work, or one of your best friends that are around you, just anyone. How did you become friends? 인생에서 어떤 신기한 계기로 친해지셨나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회사 욕하다가 친해지는 경우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정말 우연찮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So it is not my story. It's not my personal story. But I know a friend who became friends with the person who was sitting right next to her on an airplane.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우연히 장거리 비행기인데 옆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랑 친해졌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친하게 지낸대요. 근데 남자분이래요. 그래서 이성 친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뭔가 이렇게 썸 타다가 안 돼서 친구가 된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어쨌든 비행기 옆자리랑 옆자리에 계신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I mean I'm an outgoing person and extrovert myself too, but I don't know. When it comes to riding an airplane, I'd rather sleep, you know? It's the time for me to charge my energy. So, I don't want to talk to someone next to me. 저는 그래서 비행기 어쨌든 이륙하기도 전에 좀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는데 뭐 그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1: Yes, EFM.
2: The rainy season in Korea begins in late June and lasts a month until late July. Some regions get flooded during this time. This causes serious damage to numerous households and businesses nationwide.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to minimize damages. When there's a forecast for heavy rain, check for evacuation shelters around you. Keep your radio, TV, and internet on for weather updates. If you live in lowlands or frequently flooded areas, prepare to evacuate. Keep these tips in mind and stay safe during the rainy season.

And it seems like more morning groovers are here. 영신이님, 서머피디님, 굿모닝. 오늘 더 행복하세요. 맞아요. 행복 욕심 엄청나죠, 우리 모두가. 오늘은 더

더 행복하고 내일은 더 행복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더더 행복할 거예요. Lovable Rosie Ha. 안녕하세요. Good morning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로지아님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nd let's go back to our topic, everyone. 여러분들 나좀이 사람이랑 신기하게 친해졌어요. 싶은 사연 오늘 받고 있습니다.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Let's all think about this together. 자. 7677, aka 우리 사뚜기 그룹 아시죠?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요? 하고 문자가 안 보여요. 근데 박은혜 팀장님 and I have been discussing about this.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특수기호를 보내주셨는데 그 특수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그 이후의 메시지가 아예 좀안 보이나 봐요.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은. 그래서 문자가 안 보입니다. 화살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It's blank. 그러니까 사투리 모닝 그룹 저 너희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의 궁금증도 해결되고 우리 사투리 모닝 그룹의 사연도 소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귀찮으시겠지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기호를 사용하시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도 읽어보고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하니까요. Okay. While Satugi Morning Groover is probably doing that, let's move on to 체육부장님's message. This is regarding our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1년간 제 파트너이자 친하게 지낸 동료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서 너무 아쉽게 헤어졌어요. 제 동료 대신 새로 오신 분이 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그분과 베프가 되었어요. So I had a coworker who was my close friend and partner at work for a year. When the company didn't renew their contract, it was so sad to say goodbye. And there was a new partner that came in and you weren't really close in the beginning, but now became best friends. 어제 체육부장님의 그 문자도 생각이 나요. 뭔가 직장에서 좀 친하게 사람들과 지내면서 일할 맛이 난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딱 그분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그쵸? 지금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서 각자 사는 얘기하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그쵸? 동료가 은근히 베프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easier for you to become best friend with your colleagues because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Maybe even more than your family members. 가족보다도 더 많이 사실 함께하는 게 직장 동료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Because at least you see them from like 9 to 6.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공감되는 게 되게 많으니까 나누는 얘기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aybe they can become close friends than the friends that you met long, long time ago.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s keep talking about this. This is quite fun, 여러분.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누구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to become close to but did? Right, morning groupers. Let's now listen to a song together. This is Atomic Kitten, The Tide is High.

And we just listened to Subby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I'm Yours by Jason Mraz. I believe that he's coming to Korea this year in November, I believe. 한국에 이제 내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11월 달인가 아마 그럴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So according to Subby, 저는 회사 커플 CC로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 맛집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녀가 가입하고 나온다고 해서 당장 갔었는데 동호회장이 서비 씨 여기 친한 사람 있어요? 그녀가 손들면서 서비 씨 저랑 친하잖아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되고 급격히 친해졌어요. 지금은 결혼 14년 차 아들 둘에 지금도 친하죠. I got married as a company couple back then. There was a gourmet club at our company, and when a co-worker told me that she was joining and coming out that day, I signed up on the spot and went. And the club president asked, Mr. Subby, do you know anyone close here? And she raised her hand and said, Mr. Subby and I are close. Naturally coming over to sit next to me, and we became very, very close quickly. How romantic. So it seems like you liked her in the first place. 먼저 서비님께서 좋아하셨네요. 그쵸? 뭐? 그녀가 지금 동호회 가입한다고? 나도 갈래. 이러면서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먼저 좋아하셨네요. 얼레리 껄레리. 회사 동호회에서 이렇게 또 친해지셨구나. 회사 동호회, 맛집 동호회 있고 참 좋네요. 와, 이런 동호회 있으면은 은근히 또 사내 커플도 많이 탄생할 것 같고 그런데, 그쵸? 일부러 막 이렇게 장려를 하나 회사에서? 우리 이제 사내 커플들 많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들 회사 오래오래 다녀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호회 주시는 건가? And the message continues. 참고로 그날 그녀가 제 이상형을 물어봤고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쁘고 말 잘 통하고 저보다 센스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녀를 바로 말한 거였어요.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저 결혼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라고. So she asked about her, the ideal type of Subby님, and I responded the person who's good looking, who's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and who really had some good sense. And she first figured that, oh my gosh, I'm not gonna be able to get married. But it was actually her. You were, 그러니까 이상형 너야 뭐 이런 거 하셨어야죠. 이렇게 메이크하게 말씀하시니까. 내 이상형 내 앞에 있잖아. 내 이상형은 인형, 미인형, 너. 죄송해요. 저 좀 주책 맞죠? 어떡해. 이렇게 또 우리 서비님의 로맨틱한 회사 CC 커플 탄생 스토리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된 계기 이런 거 말씀해주세요. 정하실 말씀 없으시면 뭐 남편, 아내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런 얘기도 은근히 신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듣기에는. So I want to continue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or couples with?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Coco also has her own response for this. 덕질하다가 친해진 덕친이요. 친구나 형제보다 마음이 더 통하는 찐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하루가 모자라는 신기한 사이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벗을 만나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손태진의 리메이크 앨범 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 아쉽지만 이 곡이 아직 저희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한번 고려해보도록 할게요. So according to Coco님, a fan mate that I became friends with through fangirling, we've become a real true fan who connects with me even better than my actual friends or siblings. And we are in this amazing relationship where a whole day isn't enough when we talk about the person that we both love. 그러니까 가뜩이나 내가 독질하는 것 자체도 막 좋아 죽겠는데 그 마음을 막 이해하고 같은 포인트에서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이거 봤어? 저 사람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은 더없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덕질하는 대상이 내 인생에 엄청 큰 행복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준다? 야, 이건 끝난 거예요. 베프예요, 베프. I actually have this experience too. 저도 팽질하면서 이제 덕질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제 문제는 제가 금방 탈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친구의 공감대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So I do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but my problem is that I stop fangirling very, very quickly and I move on to another idol or like a band group. So that is the problem. I cannot maintain that relationship as long as I can. 이게 또 꾸준함이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first half of the morning groove is over and we are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어디 가지 마세요. I'll be back to you guys. Stay tuned. This is the Cardigans Carnival.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everyone. Let's see who are here listening to the most fascinating program ever, Morning Groove. 우리 Park DS, Morning Groover. 탄차에서 라디오로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로 듣고 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쭉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basically tuning in on YouTube live stream as well. You've been listening to the radio all the time. And I guess it's your first time ever. It's pretty fun, isn't it? 제가 앞으로 쭉 이걸 좀 더 강조해서 읽었어요. 정말 쭉 하고 싶은 마음에 왜 이렇게 꽥꽥거리는 소리가 나지? 하진님, 출근 중에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출근 중이시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셔야 제가 또 잘 듣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 하진님 감사해요. 제가 덕분에 하진님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출근 잘 하시고요. Okay,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topic because I'm still curious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r couples with? 내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졌어요. 나 이 사람이랑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친해졌어요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Just like our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who has responded. 안녕하세요. TBS EFM에 꽃피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저는 PC방에서 알바하다 만난 친구인데요. 일도 일주일 정도밖에 같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같이 일한 또 다른 친구는 제 와이프가 되었네요. 오, 뭐야? 생각해보니 이 PC방이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거북이 비행기 신청하신다고 So for me, it's a friend that I met while working part-time at an internet cafe. We only worked together for about a week, but now they have become my closest friends of 20 years. And another friend who worked with us at that time, they've now become my wife. And thinking about it now, that internet cafe seems to have brought so many precious relationships into my life. 그 PC방 터가 좋네요. PC방에서 이렇게까지 와이프까지 만날 일인가요?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길게 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PC방에서. 무슨 게임 뭐 대회라도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일이 별로 없었나? 안 바빴어요, 별로? 이제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셨나? 진짜 신기하다. 그럼 세 분에서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시고 막 그러겠어요, 그쵸? 옛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겠다. 근데 PC방 자체에선 별로 할 얘기가 없겠네요. 일주일밖에 안 계셔가지고. Thank you for sharing this story.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을 이제 볼까요? 드디어 이제 그 특수기호 문자 삭제하시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문자가 보입니다. Finally, we're able to read clearly of 사뚜기 그룹's message. So let's go ahead. 사뚜기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 아 이거였구나. 바로 모닝그룹입니다. 출장 중에 라디오를 잘 듣는데 서울 방향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이제는 계속 막 신기하게 많이 친해지는 이 느낌이라고 해주셨어요. 신장곡도 보내주셨어요. A wider shade of pale 보내주셨는데 Morning Groove. 아, 이걸 완전 제가 간과하고 있었군요. So basically, 사뚜기 Morning Groove said that the most fascinating way I've ever gotten close to something is definitely the program Morning Groove that I'm listening to. I listen to the radio a lot and quite often when I'm away on business trips and I stumbled upon it by pure chance while tuning the dial on my way up to Seoul. 이런 또 우연한 계기 맞네요. 어? 모닝그루브 막 추천받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막 채널을 돌리다가 어? 이 이상한 여자는 누구지? 이러면서 어? 뭐? 모닝그루브? 뭐? 모닝 뭐? 모닝그루브? 그루브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질문을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닝그루브 어떻게 또 친해지셨는지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친해지셨겠죠? 그쵸? 뭐 채널을 돌리다가 아, 라디오가 참 이게 감성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요즘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또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종종 듣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Thank you for letting me this know.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사연 기다리고 있겠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a segment. 오늘은 막 새로운 코너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거를 조금 부활시켰습니다. So it's kind of a resurrection of the past segments that you guys used to enjoy. I really hope you guys enjoy it today as well. So I'll be back for that after listening to 사뚜기 Groover's song request. This is Purple Harem, A Whiter Shade of Pale.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ince we get to have three live shows a week, this segment is back, Morning Groovers, because I know that you guys used to enjoy this segment, and so did I.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코너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생방하면 또 좋아하시는 코너도 소환을 해야죠. 그래서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There are so many remakes out there. 리메이크 곡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And sometimes we'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n original version. 여러분,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하는 저잖아요. 그래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그 경계를 우리가 마구마구 넘나들 수 있는 그 코너입니다. So this is how the segment goes.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이제 바빠지셔야 됩니다. 알바생들이 여기서 딱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R&R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를 맞춰주신 다음에 내가 그 원곡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고 있는 것 뭐 자유롭게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고품격 있게 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our part-timers,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musician all together.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called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to you.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뭔가 쩌렁쩌렁 이렇게 부르기 참 좋거든요. Sinead O'Connor. 이분이 좀 이 노래 부른 걸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s version of Nothing Compares to You. But did you guys know that this is a remade version? 이거 리메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Easy peasy. 자, 여러분들 알아요. 그냥 맞추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 알아요. I know it's hard. I know it's difficult. So I know it's high level. So I'm obviously gonna be a kind DJ to give you a hint. 또 여러분 친절한 썸머가 친절한 힌트 드릴게요. 오늘도 나갑니다. 이유식 힌트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이유식 힌트입니다. And the hint will be shared in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altogether. 굉장히 또 친절한 썸머시죠? 자, 힌트는요. 이 원곡자의 가수의 직업은 이 직업은 가수가 맞아요. 이 원곡자의 직업은 가수가 맞고요. 자, 굳이 신분으로 따지자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뭐 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님들이 엄청 이 사람을 좋아해요. 네, 아주 미쳐요, 미쳐. So this is my hint for you. Cinderella would probably know the answer because she just loves this man. She always waits for him. She always thinks about him. Let's just call him Cinderella's own boyfriend. 신데렐라의 남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남친 누굴까요? So that is the hint. So everyone,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It's Sinead O'Connor의 Nothing Compares To의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o let's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 Nothing Compares To You.

워터탱크님이 많이 들은 곡인데 가수를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know the musician or not because that's where you learn.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음악 지식을 쌓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몰랐던 대신에 듣고 나서 나중에 자랑하시는 거죠. 너 이거 원곡자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Okay? Are you guys all taking your guesses? 뭐 어렵나 봐요. 우리 제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anyways,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우리 선생님께서 꺄 이게 얼마만인지 리메이크 리와인드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완전 좋아. Looks like you have been enjoying this segment, Sunset Morning Groover. 정답은 프린트 인쇄라고 해주셨는데, 아, 뭐 근접해요, 그렇죠? 일부러 이러신 것 같긴 한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또 이렇게 힌트 제공 알바까지 지원해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 신데렐라 남친 크크크크 프린스죠, 프린스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Cinderella's boyfriend, princess's boyfriend. 프린스죠. 예, 공주님의 남친, 신데렐라의 남친, 뱃설공주의 남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남친, 만일의 남친이에요. 그러면 뭐지? 3437 said, Prince, I always wanted to be prince, but reality, I'm a slave. Slave of money and love. Let's hope bright future to be a prince one day. I know, we always dreamed about it, right? I always wanted to become a princess, but now I'm a slave of companies, of work, money. Yeah, 이게 뭔가 slave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만큼은 공주 왕자님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공주 마인드, 왕자 attitude 갖추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도록 하고요. So the answer is Prince, everyone. 프린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Nothing Compares to You가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자가 프린스고요. A lot of people actually associate this song, Nothing Compares to You, with Sinead O'Connor because that is like the most well-known and popular version. But the song was actually written by Prince too back in 1984. 8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And it was first released back in 1985 by his side project band, The Family, and largely went unnoticed at the time. And to give you some fun fact about this song, Prince reportedly wrote and recorded the original demo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노래를 녹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짧게 이거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한것 같아요. Showing just how effortlessly great songs sometimes come together. 그러니까 이런 명곡들이 사실 나타나고 이제 나오고 탄생하는 데에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f you have watched the music video of Sinead O'Connor's version, the tears that actually appear near the end of the video were actually genuine. 이게 시네이드 오코너가 이 뮤직비디오 끝부분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연기 눈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O'Connor later revealed that she was actually thinking about her late mother while filming the scene. So that is the story behind that. And yes, the legend Sinead O'Connor sadly passed away back in 2023. 벌써 2년이 됐네요. 3년이 다 돼가네요. But even today, when people hear Nothing Compares to You, here is often the first voice that comes to mind, which is by Sinead O'Connor. 그래서 시네이드 오코너 목소리가 더 익숙하지만 프린스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게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곡 좀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So we are here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full version of this song by the original musician. 우리 백설공주의 남친 프린스의 버전도 함께 들어볼 거예요. So if you have any stories that you want to add on to this remake process by Sinead O'Connor or by Prince, let me know. 또 우리 프린스나 스네이드 오코너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Now it is time for us to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 Let's have a listen to Prince's version, Nothing Compares to You.

Alright, Morning Groovers, I'm back to you guys, and let's have a read to your messages. 우리 G.O.D. 팬 Morning Groover 반가워요. G.O.D. Summer PD님, good morning이에요. 이 노래, 한국 노래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오빠, 나만 바라봐, 빠빠, 이제 나를 바라봐. 왁스 노래였던 것 같아요, 라고. 이것도 원곡 소개인가요? 아, 지오디팬 모닝그룹어.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리메이크 리와인드 연장선이 돼버렸잖아요. 아, 다음 주에 뭐하지? 왁스 가수가 2000년에 오빠라는 곡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신디 러퍼의 She Bop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죠. 샘플 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예, 재밌죠? 예. 어? 이 노래? 이 노래? 했는데 사실 원곡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hat is the beauty of Remake Rewind, everyone. Dozing, Morning Groover said. The Morning Groove show is miraculous. Miraculous, that's such a fabulous word. Thank you, thank you. You're miraculous. Dozing,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kind word. Okay, 우리 계속해서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Let's continue now talking about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kay, let's start with 1825 Morning Groover. 저는 일본 여자친구와 2년 국제 연애 중에 코로나로 완전히 락다운돼서 외국인들의 입국이 불가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혼인신고였어요. 아이 낳고 6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So I was in a long-distance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a Japanese girlfriend for 2 years. Then COVID hit, causing a complete lockdown where foreigners weren't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So the only way for us to see each other was to register our marriage, and now we have a child and have been living happily together for 6 years. 그런 방법이 있었죠. 사랑은 코로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딱 해버리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제 친구도 국제 커플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이게 꼭 락다운이 아니어도 once you have to go through that whole visa process, it's not easy for an international long distance relationship to be maintained. 그래서 제 친구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So she wasn't planning on getting married. She thought that it was unnecessary.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쭉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뭐 한 3개월 있다가 해외에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됐던 거죠. So she thought it was unnecessary. 막 같은 지구인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들락날락해야 돼? 우린 함께 있어야 돼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혼인신고가 굉장히 또 파워가 센 것 같아요. The power of getting married, right? Kim's fan morning group은요. 21년 전에 군 복무 시절 주말에 외박을 나가서 나이트클럽에서 한 무리의 여자분들과 합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의 와이프고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Wow. 21 years ago during my military service, I went out on a weekend pass and joined a table with a group of women at a nightclub. Ooh. And one of them is now my wife and we are living happily with 2 kids. 되게 놀랍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은근히 많다고 전 들었어요.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가 꽤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들린 이유가 다들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말씀들 안 하고 민망하시니까 우리 킴스팸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은근히 많다고 해요. 뭐 알게 뭐예요? 밖에 계신 뭐 바구니 진장님?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웃음을 짓는데 이게 은근히 막 우린 소개팅으로 만났어 라고 했는데 절반은 아마 나이트에서 만난 경우도 있을걸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뭐 놀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야말로 찐 자만추 아닌가요? 그쵸? 뭐 소개팅이 아니고 입만추가 아닌 자만추인 거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OD 팬 모닝 그룹어. 아, 우리 남편이요.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멀리서 인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So you met your husband at your friend's wedding and he was saying hello from a very far distance. 근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GOD 팬 모닝 그룹어한테 인사를 이렇게 건네신 건가? 아니면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하신 그 모습에 반하신 건가? 그게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지우드 팬님께 인사한 거가 안녕! 안녕! 나 여기 있어! 헬로! 막 이러면서 막 나 좀 바라봐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눈빛 교환을 하신 건가? 그게 궁금한데.
우리 558 모닝 그룹어. 굿모닝. 오늘따라 상큼한 서머 PD님 목소리와 좋은 음악을 들으니 출근길이 지루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해외에 살아서 잘 만나지 못하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연락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부 제 인생 덕질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 벌써 10년 이상이 된 오랜 인연들입니다.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중에 가장 오래된 25년지기 친구를 만나게 된 가수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So even though I have lived abroad and we didn't get to meet often, I have friends who always contact me whenever I visit Korea. They're all precious relationships that I met through the biggest fandoms of my life, and they're such grateful friends who never forget to reach out even when the artist I like changes. 우리 뮤지컬 러버 모닝 그룹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건 진짜 의리다.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 저처럼 막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주고 그만큼 또 우정이 더 소중한 거였던 거겠죠. 그죠? 우리 뮤지컬 러버는 누가 그렇게 좋으셨고 지금은 누가 좋으신가요? 더 너츠를 그러면 덕질을 하셨을 때 만나셨던 분이겠네요. Thank you for sharing this. 아, 그리고 우리 GOD팬 모닝 그룹께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GOD팬 actually responded to my question. 후자예요. 사람들한테 인사요. 저는 그때 모르는 사이였으니라고. So basically, I guess you fell in love with your husband, seeing him saying hello to the people that he's been meeting with. 그러니까 인사를 너무 잘하고 그런 밝은 모습에 우리 GOD 팬 모닝 그룹께서 반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저 남자 뭐지? 이랬는데 그게 또 남편이 된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내가 눈여겨봤던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Morning Groovers, this is fun.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알게 되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되게 소중하죠? 아까 버스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처럼 지금 내 곁에 버스들을 타고 있는 승객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So the passengers who are on the bus that you're driving right now at this moment are the most precious people in your life, so let's appreciate them more and more. Okay, this song is going out to our musical lover so that we can let our musical lover think about this person's good friends. This is The Nuts. 사랑해, 바보.

I finally got to read Minjun and Lina Mom's message before the show is over. 우리 민준 리나 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피디님, 저는 오늘 기상 시간부터 라디오 틀어놓고 이동 중에도 듣고 있답니다. 드디어 짬이 나서 문자 보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싫은데 날이 너무 좋아요. So you're listening with Minjun이 right now at the same time. 민준이와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민준, hi! Hello, good morning. This is summer emo, each the mo.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공부 다 했으면, 할 거 다 했으면 또 열심히 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민준 리나맘님, 이렇게 짬내서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영H님께서는 This is regarding MG Q&A. 제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은 여기 계신 모닝그루버님들 아닐까요? 크크, 그런데 아무도 얼굴을 몰라. So yeah, you got to get along with the peop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here. And we do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카톡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그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 그룹을 검색하시면 막 침묵을 막 쌓으시면서 거기서 막 사진도 보내시고 강아지 사진도 공유하시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해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근데 프로필 사진도 안 해놓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We always have this sharing our like common thing that we'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ll together. 함께 이제 모닝 그루브를 듣고 모닝 그루브 유니버스를 형성하고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하나로도 되게 충분하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Benny said, good morning. I think for me, a lot of some listener friends and radio hosts from another stations, I have been a bit close with them. So yeah, I enjoy learning Korean language. Benny, big thanks to you all the time. 이렇게 뭐 항상 필리핀에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라디오를 매일 듣기가 쉽진 않아요. I believe that it's not easy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and everything, but I can definitely feel your passion of learning Korean. And if you have this kind of passion and if you have this kind of consistency, you're gonna be an expert in Korean. 우리 내년에는 이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Benny? What do you think?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stories today. You guys made my day once again. And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and morninggroove.tbs. 우리 TBS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Yuna, 비밀번호 486.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Bye.